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웅 가수가 부릅니다. 그 바닷가.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박연 가수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강산.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지친 가수가 부릅니다. 바깥 세상.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역시 위글족 노래입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해줘.

가자우족 노래 고향을 보내드리면서 민족의 멜로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하남성 문물고고연구원이 27일 밝힌 데 의하면 황하 중두지역 근처의 유전자가 고도의 유전 연속성이 있고 6200년 전에 양소문화 선민까지 거슬러 오를 수 있다는 새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근처의 확산 모식과 유전 구도 변화의 새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복단대학, 하남성 문물고고연구원, 정주대학 등 여러 단위들이 함께 이 연구를 완성했고 관련 논문 성과는 6월 26일 국제학술지

0: 112개 고인류 유전자 데이터를 추출했으며 유전자에 대한 서열 분석과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왕전초 교수는 새로 측정한 고인류 유전자는 시간 범위가 6000년 전부터 100년 전까지이며 그중 하남 령보 효오 유적지 견본은 지금까지 발견된 황하 중류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양소문화 관련 유전자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남성 문물고고연구원 유홍도 부원장은 장기적인 고고학 연구는 황하 문명의 연속성 발전을 이미 입증했고 고대 유전자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에 따르면 지금부터 6200년 전 양소문화 선민의 유전자는 여전히 황하 중류 지역 근처의 주류 유전 성분이라고 하면서 이는 중화 문명의 뚜렷한 연속성, 통일성을 보여줬다고 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72부 무엇 때문에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유림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낙양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멜대에 메달을 가득 메고 무대에 오른 졸업생 근현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 당도해 보고 학습 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72부 무엇 때문에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근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완비화하고 근로관계 협상 조율 기재를 보완하며 근로자 권익 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자주적인 창업 환경을 최적화하며 취업 및 창업 서비스의 경로를 부단히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는 취업의 새로운 경로를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합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에는 주요하게 자영업, 비전일제, 새로운 취업 형태 등 세 가지 종류의 취업 방식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은 주로 종사자가 2명 및 2명 미만으로 등기 등록된 자영업자와 등기 등록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 비전일제 근로자에는 주로 양로, 보육, 과외, 청소, 운수, 내장 공사 수리 등 일에 종사하는 가사 관리 일꾼과 날품팔이 일꾼들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는 주로 교통이동, 배달, 온라인 소매, 인터넷 생방송 판매, 인터넷 의료 등 분야의 플랫폼 취업 인원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 캐리어로 하거나 정보 제공자로 하여 취업을 실현한 근로자인데 플랫폼 기업과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민사 법률의 조정을 적용합니다. 둘째는 플랫폼에 위탁한 취업인데 플랫폼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직을 하였거나 근로관계 확립의 정형이 부합되는 근로자입니다. 셋째는 플랫폼에 의하여 취업하였지만 사업 능동성이 비교적 강하고 근무 과정은 플랫폼 기업의 관리를 받으나 근로관계 확립의 정형이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의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는 번영 발전하고 바야흐로 증대하고 있으며 유형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이미 생산과 생활의 각 분야와 상중하 여러 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는 이미 2억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보장하며 소득 증대를 촉진시키는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고 빈곤 계층의 취업 압력을 효과적으로 경감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이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충격과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존엄한 정세에 직면하여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는 중요한 저수지 기능을 발휘하였고 규모적인 실업 위험을 방지하고 취업 정세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노동법, 노동계약법과 사회보장제도는 주요하게 전통 취업 방식에 비추어 설계하였기에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게 잘 적용될 수 없습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의 법적 신분과 플랫폼 기업, 사용자 및 제3자 외주 기업과의 법적 관계 및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과 규범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단위 관련형에 속하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본 양로와 기본 의료보험은 이들을 위하여 상응한 경로를 설립하였지만 도시종업원 보험을 선택한 경우 호적의 제한을 받고 개인이 더욱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농주민보험을 선택한 경우 호적지에 돌아가야 하는 한편 보장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고용 단위에서 원가를 낮추고 노동력 사용의 주체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화 노동력 사용 방식을 취하거나 혹은 노동력 사용을 제3자 기업에 외주하거나 혹은 가맹 등 방식으로 민사관계로 고용관계를 대체하거나 혹은 근로자를 유도하여 자영업자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관리가 무질서하고 보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8차 전국 종업원 대우 상황에 대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전국에는 43%에 달하는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들이 플랫폼 기업 혹은 제3자 외주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9%에 달하는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들이 로무 협의를 체결하였으며 기타 28%에 달하는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들은 그 어떤 형식의 계약이나 협의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장을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질 높고 충분한 취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 법규와 제도 체계를 서둘러 연구하고 제정하며 재반 사업에 대한 자원과 보호 정책 조치를 실시하고 보완하며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여 적극적인 취업을 더욱 잘 촉진하여야 합니다. 관련 기업에서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를 충분하게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도록 인도하며 업종 공약과 업종 기준을 보완하고 기업이 자율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노동력을 사용하고 자각적으로 응당 부담하여야 할 노동력 사용과 권익 보장 책임을 리행하도록 촉진하여야 합니다. 인적 자원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노동력 사용

0: 채용 방식에 대한 감독과 합법성 심사를 강화하며 일부러 감독 관리를 회피하고 책임을 도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돈 개혁하도록 독촉하여야 합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들이 취업 지역에서 기업 종업원 양로 보험에 참가하는 호적 규제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 보험료 납부 방식과 보험료 기수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적극성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사회보험 보조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 압력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산재 보장 시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보험 가입 등기, 산재 확인, 대우 지불과 정보 관리 등 사업을 절차 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 보장 권익을 수호하는 특별 행동을 실시해 각항 법률 법규와 정책 조치가 실제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워라 부모님.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변세의 군사보루 유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89번째는 변세의 군사보루 유림입니다. 사막의 고성 유림에는 고즈넉한 모호소 사막과 우뚝 솟아 있는 진북대, 광야에 묻힌 통만성, 수천인을 흘러오는 모종하를 비롯해 많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소안이 중국의 고대 역사 중 가장 눈부신 한 페이지를 펼쳤다고 하면 1년 사시절 북풍, 황사가 동반하는 사막의 고성 유림에서는 고대 중국 변세 역사 중 가장 비장한 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의 변방도시 유림은 섬수성 북부 황토고원과 모소 사막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서남쪽에서 동북 방향으로 도시를 관통하는 고대 장성의 북쪽은 사막지대이고 남쪽에는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다봉산이 의지하고 서쪽으로 요괴수에 다르며 북쪽으로 하루 지역을 바라보는 유림은 종원 문화와 조원 문화가 융합된 유명한 사막의 도시입니다. 3000년 전 온나라 때 이곳에는 북방의 유목민족인 귀방인들이 살았고 2500년 전 전국시기에 처음으로 위나라에 속하게 되어 상군을 두고 경내에 장성을 축조했습니다. 위나라가 진나라에 합병된 후 기원전 214년 이곳에 군현을 두었으며 그 이듬해 진시 황제는 대장 몽염에게 3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에 주둔하게 하고 장남 부수를 강군으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몽염은 황사를 방지하고 군행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느릅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으며 그로부터 지명도 느릅나무 요자와 숲 림자를 따서 유림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을 축조한 후 전략적 위상이 더 높아진 유림은 의료대로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북방 부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곳에 유림 위를 두었는데 당시 유림은 장성 변방에서 9개의 중요한 군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후에 유림위는 수차에 걸쳐 종축되었는데 그중 1476년 유림성을 북쪽의 호수가까지 확장한 것과 1492년 유림성의 남쪽을 중축한 것, 1515년 유림성 남쪽에 관외성을 축조한 세 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현존하는 유림 고성의 성곽은 장방형이며 성벽에 둘레는 6483m에 달하고 동서남쪽에 4개의 성문을 두었습니다. 하단에 돌을 쌓고 외면에 벽돌을 붙인 성벽은 높고 견고합니다. 목조 건물인 성명루는 45m 높이의 3층 건물이며 예술은 팔짝 지붕에 황록색의 기와를 얹었습니다. 대돌보와 기둥에는 그림과 조각이 즐비해 룡롱하면서도 우아합니다. 고성의 가옥이 일색으로 4번 형식으로 된 유림 고성은 미니 북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건축 양식의 고성은 중국에서도 북경 외에 보기 힘듭니다. 유림 고성의 건물이 북경의 건물을 모방한 것은 명나라 때 유림의 주둔군과 연관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림은 북경의 안전을 담보하는

0: 웅풍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건물 양식이 북경의 민가 양식을 따른 것은 물론이고 고송의 성벽도 명나라 황제의 오명으로 당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북경 성벽보다 더 높게 쌓았습니다. 유림 고송의 사번은 물루가 높이 솟고 모양도 서로 다릅니다. 청색의 벽들로 건물의 외벽을 쌓고 가림벽에는 산수와 화초를 새겼으며 남쪽을 향한 본체와 동서량쪽의 결체는 정연하게 대조되어 우아함을 자랑합니다. 유림을 경유하는 구불구불한 만리장성은 700km 달합니다. 유림을 경유하는 장성이 축조된 진북루는 만리장성 중 규모가 가장 큰 봉화대이자 장성유족에서 가장 웅장한 공사 중의 하나입니다. 진북대는 명나라 때인 1607년에 축조됐습니다. 험준한 산세를 따라 지어진 진북대는 모양이 탑을 방불케 하는데 30m 높이의 4층이며 우로 올라가면서 건물이 점점 좁아집니다. 과거 적정이 발견되면 장성의 수비병사는 즉시 이 봉화대에 불을 지폈고 봉화를 본 군사가 사면에서 달려와 장성을 거점으로 힘을 모아 북방 군사의 남침을 막았습니다. 북쪽으로 하투 지역과 연결되고 남쪽으로 진룡 산발을 바라보는 유림 고송 일대에서는 력대로 많은 전역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년대 한무지가 이곳에서 흉노와 결전을 벌였고 당나라 곽자의와 송나라 양어, 병중엄, 삼괄 등 모두 유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1518년 명나라 모종제가 변방을 시찰하면서 3개월간 유림에 머물렀고 1644년 유림 미지에서 태어난 리자성이 대순 정권을 세운 후 명장을 파견해 유림의 수비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오늘날도 미지에는 리자성 행궁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1934년 이곳에 현급 소비트 정군이 세워졌고 1935년 중국 홍군이 섬서 북부에 이른 후 이곳은 항일전쟁이 후방이 되어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을 크게 지원했습니다. 장성 주변에 위치한 유림은 사막의 중요한 변세 도시이자 섬서 북부의 행정과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이며 몽골족과 한족의 통상 도시이기도 합니다. 명나라 때인 1564년에 몽골족과 한족 간 통상을 개방하고 용마성을 축조한 이래 몽골족과 한족 상인들이 모여들어 용마성의 무역은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시장을 용마성에서 유림성으로 옮긴 후 많은 상인들이 유림에 정착해 1900년대의 중화민족 초반에 이곳의 가게는 180여 개에 달하고 유림은 섬서와 산서, 내몽골 등지에서 규모가 가장 큰 피혁의 무역지로 구성했습니다. 유관력사는 눈부신 문화를 잉태합니다. 이 변방의 땅에는 열정적인 무용인 양결춤과 격앙된 곡조의 노래 신천유, 천태만상의 수독돌사자, 앙증맞고 수려한 전지를 비롯해 짙은 황토고원의 풍토와 순박한 생활을 보여주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리.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낙양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대지의 중심에는 역사가 유구한 도시 낙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낙양박물관은 이 오랜 땅에 박힌 눈부신 명주마냥 낙양의 역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낙양박물관은 1958년에 성립되고 2011년에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외형은 마치 우뚝 솟은 정처럼 고대 도읍인 낙양의 중요한 지위를 보여줬고 정문화에 대한 낙양인들의 숭배를 보여줬습니다. 낙양박물관에 들어서면 각이한 역사 시기의 특색과 풍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내에 수장한 문물은 2만 449점에 달하는 가운데 소중 문물로 선정된 것은 5,428점에 달합니다. 기본 진리를 하락 문명은 시간을 맥락으로 선사 시기, 하상주 시기, 한위 시기, 수당 시기, 5대 북송 시기 등 5개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선사 인류들이 사용하는 누추한 석기를 통해 선민들이 하락대지에서 생존하는 고달픔을 느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가장 이른 하상주 시기의 청동기를 통해 문명 중심이었던 낙양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위 시기 낙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고 불교가 유행되었습니다. 박물관의 북위 흑불면상은 낙양 영령사탑 유적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비록 파손되었지만 입술의 선은 여전히 뚜렷하고 옹골져 한옥에 그려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는 고대 장인들의 뛰어난 기예를 보여줬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불면상의 미소에는 온화하고 친절한 느낌도 깃들어 있어 북위시기 민족 대융합과 불교가 점차 현지화되는 생동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수당시기 낙양은 재차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삼체가 바로 이 시기의 걸작입니다. 낙양 박물관의 당삼체 흑유말은 박물관의 진귀한 보물입니다. 그 유약은 까만색을 위주로 하고 안면, 갈기, 등, 꼬리, 네 발꿈만 흰색으로 고대 문헌에 기재한 용의 후손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삼체의 출현은 당나라 시기 뛰어난 도자기 공예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낙양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사회생활과 개방되고 다원화적인 문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채로운 문물 전시 외에 낙양 박물관은 역사극, 극본 방탈출 게임, 코스플레이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로써 낙양의 역사 문화와 현대 오락을 결부시켜 관중들로 하여금 낙양의 풍채를 더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이밖에 낙양 박물관은 또 문물을 모델로 설계한 문구, 장신구 등 각종 문화 창의 제품을 내와 낙양의 문화 기억을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낙양 박물관은 문물을 수장하고 특색과 풍속에 대한 농축과 전승이기도 합니다. 낙양 박물관은 독특하고 풍부한 문물 자원에 의거해 세인들에게 천년 도읍인 낙양의 역사 문화의 두터운 바탕과 독보적이고 무궁무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낙양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려라 흰 누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멜대에 메달을 가득 메고 졸업식 무대에 오른 졸업생 근염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최근 서안교통공정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 근염유가 멜대로 70여 회 마라톤 경기 메달을 메고 졸업식에 참가해 화제로 되었습니다. 이 메달들은 그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뛰어낸 성적들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타인들과 함께 희열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염유, 사천, 연안, 락천 사람, 올해 24세입니다. 2024년 그는 조문대학에서 일반 편입시험을 통해 서안교통공정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021년 근염유는 한창 고중 3학년 학생이었고 학업 압력이 아주 컸습니다. 선생님의 권유하에 그는 마라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후 매일 즐겁게 지냈고 압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해 근요미는 서안 마라톤 경기에서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2년 후 조문대학에서 공부하던 그는 학교 운동회에서 30여 년간 유지한 1500m와 5000m 학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변의 선생님들과 동문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기록을 깰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

0: 그녀미는 섬서송 제42회 대학생 운동회 5000m 경기에서 1등을 따냈습니다. 그녀미는 매일 15km 좌우 훈련하고 매달 평균 350에서 400km를 달리며 주말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경기에 참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갓 접했을 때 도발에 물집이 생기고 걷지 못할 정도로 경골이 아파났습니다. 그녀미는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으나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와 경기 준비 과정에서 그녀미는 병목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녀미는 특별히 고원지대에 가서 훈련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제고했습니다. 성급 운동회에서 우승을 따내기 위해 그는 연 3년 동안 집에 가서 소를 쉬지 않았습니다. 마라톤을 달려본 사람들만 30km 넘은 후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기능이 떨어지며 온몸이 불편해서 의지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오륨을 봉착할 때마다 저는 40km도 견제할 수 있는데 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안교통공정대학에 있는 2년간 그녀미는 70여 차례 마라톤에 참가해 7,835km를 달렸습니다. 멜때 건 70여 매 메달이 바로 그가 2년 동안 거둔 경기 성과입니다. 대학 생애에 특별한 총화를 하기 위해 그녀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문으로부터 깃대를 빌려 메달을 차례로 걸었습니다. 메달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2년간 분투한 노력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그녀미는 이 중요한 장면을 SNS에 올렸습니다. 70여 매 메달 중에서 한 매는 2024년 11월 섬서송 제43회 대학생 육상 운동회에서 그가 33분 06초 00의 성적으로 10,000m 경기 우승을 따내 34분 14초 44의 기록을 탑한 것입니다. 그녀미는 이 메달의 의의가 매우 깊다고 말했습니다. 멜때우의 70여 매 메달 외에 그녀미의 가슴 앞에는 40여 개 순위패도 걸려있었습니다. 그녀미의 속에 의하면 마라톤 경기는 일반적으로 순위 메달과 완주 메달 두 가지가 있는데 참가자가 규정 시간 내에 규정 거리를 다 달리기만 하면 완주 메달을 받을 수 있고 앞8위 선수만 순위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 경기는 앞 3순위에게만 순위 메달을 발급합니다. 그녀미가 메달 멜때를 메고 무대에 오른 것을 본 사생들은 놀라움을 머금고 그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녀미는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학위 증서를 발급한 후 더 노력하라고 다독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미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섬서송 제18기 운동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는 학교를 정식 떠나기 전 대학 생활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그녀미는 계속하여 달리기를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미는 신강으로 가 서부계획 자원봉사에 투신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육상 트랙에서 서부 건설까지 트랙은 달라졌지만 끈기와 집착은 종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노력을 통해 견제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첫눈의 약속.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약물학자 이시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이시진의 자는 동벼, 호는 빈호산인 약초의 생산지로 유명한 기주 출신이다. 기주는 약초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시진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어려서부터 자연계에 각별한 홍취를 갖고 있었던 이시진은 늘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집에 돌아와 와서는 아버지와 함께 종약을 정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으므로 이시진의 아버지는 그가 공부해서 벼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1531년 14살 나던 해 이시진은 과거 시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세 차례나 거인 시험에서 실패하자 그는 가업을 계승해 의학에 전념하면서 빈민 치료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는 늘 오보, 사냥꾼, 나무꾼, 농민 및 약초 재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민간요법을 조사하고 대량 수집하여 자세히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각종 약물의 형태와 그 효능에 대해 깊이 파악했다. 1551년에 이시진은 이미 명의로 됐다. 한 번은 초나라의 왕자가 급병에 걸렸는데 이시진의 치료를 받고 아주 빨리 완치됐다. 이 일도 초왕은 기뻐하면서 이시진을 태이원으로 추대했다. 당시 황제는 도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컸다. 황제는 장생불로 하기를 원했고 태이원의 의관들도 황제의 미신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공명 이력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시진은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관청에서는 세상 사람을 구하고 백성을 도와주는 뜻을 이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1년 만에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각지로 돌아다니며 약물 채집과 민간 초방, 요법 등을 조사하면서 의술과 저술에 전념했다. 의술에 종사하면서 이시진은 선인들이 내놓은 약전인 본초가 완벽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본초에는 일부가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는 약효가 틀리게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미신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심지어 어떤 것은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이 관계되는 대사인 것만큼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시진은 새로운 약전을 집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 1522년 35살의 이시진은 본초 강목을 집필하는 데 모든 정력을 몰붓기 시작했다. 새 약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시진은 800여 사람들의 의학 저작과 기타 고대 서적을 읽었다. 그는 자기가 평소 수집한 자료의 결과에서 자기가 집필한 약전에 대해서 세 차례 중대한 추정을 가하였다. 집필 과정에 그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 모두가 교정, 그림 그리기에 동원됐다. 장장 30년간의 노력 끝에 1578년 이르러 이시진은 드디어 불의의 거자 본초 강목을 완성했다. 본초 강목은 190여만자에 달하는데 총 50권으로 수록된 약품 수는 1892종, 처방은 1만 1000개에 달한다. 그와 동시에 1만여 폭의 사파로 각종 약물의 복잡한 형태를 형상적으로 표현해 사람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본초 강목의 성과는 다방면적이다. 우선 이미 수집 기재된 약물을 새롭게 분류했다. 예를 들면은 식물, 동물류 약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류했다. 유럽의 식물 분류학자들은 1741년에 와서야 그와 유사한 분류법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이시진에 비해서 약 200년 지난 뒤였다. 본초 강목은 선인들의 잘못된 점과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 발견한 약물과 약물의 기능에 대해서도 보충해 넣었다. 둘째로 이시지는 의소 중의 미신 책체와 황당무계한 설법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시진이 창원한 시대는 도가가 성행하고 련단술을 성행했고 의학 분야에서는 미신 사상이 판을 치던 시대였다. 이시진은 소박한 유물주의 관점으로 과학이 위배되는 그릇된 설법을 비판 반박했다. 이시진은 필생의 정력으로 수천 년 동안의 중국 민중의 약사용 경험을 총화하고 의학호작, 본초 강목을 집필해 중국 고대 의학학을 최고봉위로 끌어올렸다. 또한 이로 인하여 그는 중국 고대의 가장 위대한 약물학자로 됐다. 후에 본초 강목은 일본에서 번역 출간돼 널리 보급됐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돼 동서양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으며 17세기부터 요전되고 시작한 본초 강목은 근대 약물 연구학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참고 문헌으로 되었다.
0: 네, 끝곡으로 어머니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근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수의 종년연설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5권 특히설명회가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 왕 오창이 공직을 숨기고 당에 지극히 충성해 왔습니다.
0: 신규 직업 상해보장 시험 보험 가입자 수가 2,990만 명을 넘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백년 대당의 초심은 반석 같고 민족 부흥의 대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근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을 통해 빛나는 여정을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전망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도정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업적을 쌓을 때 대한 결심과 자신감을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중앙과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과 사명을 실천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에 깊이 있는 총화는 신시대 새 노정에서 계속 분발해 다시 한번 영광을 창조하려는 모두의 자신감과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조직부 조직 2국 양소광 부국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빛나는 여성을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105년의 끊임없는 노력은 중국의 사물을 잘 처리하는 데서 당이 핵심이고 특히 당주왕의 집중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조직 업무의 전 과정과 모든 측면에 관통시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제 분야의 인재들을 당과 인민의 사업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사사 과계부사상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듣고 매우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은 인민을 이끌고 수십 년 만에 발달국이 수백 년간 걸어온 공업화 과정을 완성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해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의 영도라는 이 최대의 장점을 잘 유지하고 잘 활용하며 잘 발전시켜 당주왕의 재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해야 합니다. 전국 총공회 선전교육부 사상정치지도처 처장이며 1급 조사연구원인 하자릉은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다고 말하면서 이 힘있고 감격적인 말을 듣고 감동과 자신감으로 차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종업원들을 이끌고 종업원들이 노동계급의 실천과 책임감으로 중국식 현대화와 강국 부흥 사업을 위해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법위원회 정책연구국 최국승 부국장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막수주의에 빛나는 문헌이라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 아래 광범위한 인민을 인솔해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법전선의 간부로서 우리는 신념을 굳히고 뜻힘없이 노력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이 105년의 분투에서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와 인민이 중국공산당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근본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이나 정치 역량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서기는 여섯 가지 시종으로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라는 관근적인 비번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당이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가르쳐주고 존칙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사사 소정 사장은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이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제시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특질이 있었기에 당주왕의 굳건한 영도가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났으며 중대한 혁신 성과들이 용솟음쳐 나왔고 과학기술 혁신이 고품질 발전에 전면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환경부 기관 당위원회 일상업무 담당 부서기인 리홍병은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바로 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로 생태문명 건설이 리론에서 실천으로의 역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인민대중신변의 환경이 날로 더 좋아졌고 하늘이 더 맑아지고 산이 더 푸르르며 물이 더
깨끗해지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생태환경 보호의 재반 업무에 잘 관철함으로써 착실한 자세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웅유한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중앙사회사업부 반공청 림지 주임은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 학습관철을 습근평 당건설사상 학습관철과 긴밀히 결부시켜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사회관리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며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잘 틀어지고 기층관리에 대한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힘을 모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잘하고 서로 다른 사회 군체의 관심사와 요구를 총괄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 리종문 관장은 중국공산당 전람관은 개관한 지 5년이 된다면서 그동안 광범한 당원 간부와 대중 그리고 외국 원수와 정계 요인들이 전람관을 찾아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지 그 관건적인 비번을 찾았고 중국공산당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관철하며 중국공산당의 이야기, 신시대의 이야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이야기들을 잘 엮어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터전을 알심들여 정성껏 건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새 노정에서 당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자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당의 기본리론, 기본노선,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반드시 단단히 인민의 의지에 역사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반드시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총서기의 다섯 가지 반드시와 관련한 명확한 요구를 솔선적으로 잘 관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게으름 없이 분투하면서 고난과 위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지속적으로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당풍정풍감독실 마참부 주임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사명 책임을 짊어지며 당의 우수한 특질을 발행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게으름 없이 추진하며 부패를 저지를 용기도 방도도 생각도 없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당과 인민대중과 혈육적 연계를 긴밀히 하며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것을 돌출이하고 파리와 개미 탐호를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가 기층으로 연장되고 대중신변으로 연장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외교부 아메리카 대양주사 제1당지부 서기이며 1처 처장인 팽배는 총서기가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타고난 국제주의 정서와 세계 대동을 추구하는 역사적 사명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세계 100년 변곡이 가속화되는 배경에서 총서기가 제출한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세계 중국의 지혜, 중국의 방안, 중국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 여성연합회 조직부 양정 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잘 배우고 깊이 터득해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견지하고 여성 건공 개혁 행동을 잘 실행함으로써 억만 여성들을 단합 인솔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관심과 온정을 여성 자매들에게 전달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과 실질적인 일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황 국제연락부 국제기구처의 정열처장은 총서기는 연설에서 전당은 청년들을 중시하고 관심하며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를 수립하고 시대의 중책을 과감히 짊어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청년들이 당의 말을 잘 듣고 단호히 당을 따르며 각 분야에서 계속 분투하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광범한 청년들이 새 노정에서 역사의 계수를 잘 달리면서 청춘으로 길을 닦고 리상을 빛내도록 해야 합니다.
1: 습금형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설명회가 이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금형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반영한 권위 조작으로서 새 노정에서의 중국식 현대화의 리론과 실천을 생동하게 구현하고 중국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리념과 방안을 깊이 설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터키 수교 55주년의 즈음에 양국이 현대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정운영 경험교류는 정치 상호 신뢰를 정진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추진하며 손잡고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유조합니다.
0: 7일 훈장 수상자 왕의창은 올해 90세의 고령입니다. 18세 병영에 투신한 그는 두 차례 유 2형 고공정찰기를 격추하는 작전에서 큰 기여를 함으로써 1등 공을 세우고 두 차례 특별 진급을 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그는 공을 숨기고 60년이나 혁혁한 공군을 숨긴 채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90세의 제대군인 왕의창은 퇴직 전까지 안위성 소현의 원 백화점 부경리였습니다. 18세에 그는 소원대로 군에 입대해 항공병 전사로 됐습니다. 1958년 국가가 비밀리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자 왕의창은 공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 2형 3련에 선발돼 미사일 조립과 산화제 보조 연료 주입 등 위험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유2는

0: 17,000m밖에 오를 수 없고 고사포는 최대 10,000m까지밖에 미치지 못해 적 정찰기를 격추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의기를 격추하려면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찰기를 미사일로 격추해야 했던 왕의창을 비롯한 제1진 훈련생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길을 모색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창은 당시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없었기에 나무로 미사일 모형을 새기고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짜 조작 버튼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차례의 모의 훈련을 거친 왕의창은 부대 1급 기술 능수로 성장했고 드디어 강서성 상여로 파견돼 유의 고공 정찰기를 매복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1963년과 1964년 왕의창이 소속된 제2형은 강서성 상여 복권성 장주에서 차례로 두 차례 유의 고공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뛰어난 전공을 세웠기에 왕의창은 1등공을 세우고 조기 계급 진급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1973년 왕의창은 19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지방으로 돌아와 소현 백화점에 배치돼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왕의창은 당의 정책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한 장의 벽돌과 같아 당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옮겨가겠으니 아무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 소현 백화점 동료 진구는 왕의창을 두고 그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 고집쟁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를 그 무엇보다 중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한 뒤 꼬박 45년 동안 왕의창은 자신의 전공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전국 퇴역군인 정보수집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의 영웅적 업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명예와 리익을 담담히 여기며 당에 충성하고 아낌없이 헌신한 그의 모습이 바로 구순로병이 써낸 가정과 국가에 대한 한 공산당문의 답안지입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규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 로족 가입자가 2,990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시범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사 장설동은 한 화물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화물 수송 과정에서 실수로 골절상을 입고 플랫폼 직원의 안내하에 보험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장설동은 병원 진료 증명서와 골절 영상을 제공하고 6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여기에는 작업 손실 비용, 영양 보상 등이 포함돼 1차적으로 카드에 입금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설동이 누리는 보상은 바로 우리나라가 택배 배달원,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 화물 운송 기사 등 플랫폼의 룡활 취업 인력을 위한 직업상해 보장으로 의약칭으로 신규 직업상해라고 불립니다. 한 시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책임자 왕궁은 현재 기업의 신규 직업상의 시점 보험 가입 금액이 2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왕궁에 따르면 현재까지 280만 명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고 보상 사례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신규 직업상의 추진은 운전사들의 걱정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1일에 시작됐으며 출행과 축속 배송, 동일 도시 화물 운송 세 가지 산업의 11개 플랫폼 기업이 17개 성의 모든 배송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는 직업상해 예방 비용을 규범화 관리에 포함시키고 직업상해 보장 서비스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추진해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장애 수당, 생활 간호비 등의 지급에 대해 신청 면제 즉시 혜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북경시는 직업상해 보장 처리 서비스에서 작은 상해 빠른 보상 모델을 도입해 경면 상해 사건의 복잡한 보상 절차와 높은 시간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산업재해보험사무관리센터 고강은 은행과 업무 연계를 통해 급여 지급 빈도를 매월 3회에서 매일 1회로 높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은 상해 사건의 평균 배상 시효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상업보험기관은 1대1 전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후 봉사인원들은 전반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0: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산재보험사 부사장 겸 1급 손시원인 왕대는 신규 직업 상해가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출량업종의 9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키고 적속 배송업종의 5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1: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프가 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민간 목표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군수기업, 연료, 에너지, 복합체 및 군용공항 등이 포함됐으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력부대 총참모부는 2일 우크라이나군은 당일 러시아 정유공장과 드론 창고 등 목표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민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결제 QR코드가 공식적으로 위챗페이에 접속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많은 쇼핑몰과 식당, 편의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켜고 현지 결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가 완료됩니다. 인민폐 국경 간 소비와 결제 장면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고 해외 결제가 국내처럼 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인민폐 업무 설명회에서 계좌는 인민폐가 금융봉사와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가져오는 또 다른 편리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한 선박의 두리안과 팜유가 어떻게 국경 간 무역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 투자 프로젝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경 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국경 간 무역에서 인민폐 결제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가은행 이크발 부총재는 행사에 참가할 때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무역 결제, 투자, 자금 운영 등 분야에 대한 말레이시아 링깃과 인민폐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자국 통화 사용 경로는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쌍무 무역에서 인민폐 결제를 선택하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신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국경 간 결제, 무역, 금융 등 인민폐 금융 봉사 수요의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은행 오근 행장은 인민폐 국제 사용 장면이 전통적인 무역 결제에서 공급망 금융, 국경 간 투자, 자산 관리와 글로벌 자산 배분 등 더 넓은 분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료의한 데 따르면 말레이시아 중국은행은 최근 몇 년간 신용 부여, 국제 결제, 무역 금융 등 종합 금융 봉사를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중국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레이시아 국가 석유회사 등 현지 선도 기업들도 인민폐 제품과 봉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관련 금융조치를 통해 해외 진출 중국 자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민폐의 국경 간 사용 장면이 중국 말레이시아 금융협력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중국 말레이시아 무역과 투자 금융협력에도 점점 더 많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경 간 인민폐 업무 수불 금액은 1,020억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0: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쌍무 무역에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이 2009년 약 1%에서 2025년 약 4분의 1로 증가했습니다. 이크발 부총재는 이민폐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등 상호 연계 체계에 힘입어 말레이시아가 이미 현지 이민폐 결제, 국경 간 이민폐 송금, 역외 이민폐 결제를 아우르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경 간 무역과 투자에 더욱 효율적인 기반 시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성장이 양측의 장기적인 금융협력으로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나라의 화폐 금융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통화 스와프, 이민폐 결제 은행 설립, 국경 간 결제 기재 구축과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련계 등 통화 금융 협력들이 구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기자는 위챗페이 추락 표지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이민폐 국제화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해외여행 시 현금을 좋게 환전하고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것이고 기업에게는 편리함이 송금 절차를 줄이고 환율 위험을 줄이며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편의는 국경 간 소비 체험을 개선하고 또 다른 편의는 국제무역과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록 각기 다른 장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인민폐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교류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민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추적 시간에는 탄자니아 농촌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 중국 기업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등장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증고.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 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이어 세 번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대에 어떻게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할지. 습근평 총서기의 정체로운 론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6: 全党必须牢记，坚持党的全面领导是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必由之路。中国特色社会主义 是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必由之路。团结奋斗是中国人民创造历史伟业的必由之路。贯彻新发展理念是新时代我国发展壮大的必由之路。全面从严治党是党永葆生机活力、走好新的赶考之路的 必由之路，这是我们在长期实践中得出的至关紧要的规律性认识，必须倍加珍惜，始终坚持，咬定青山不放松，引领和保障中国特色社会主义巍巍巨轮，乘风破浪。 行稳致远。
7: 이는 2022년 10월 16일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간 연설 내용입니다. 연설에서 인용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라라는 구절은 청조 시기의 문인이자 서화가인 정판교의 유명한 시 죽석입니다. 시 원문은 이렇습니다.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으니 부리는 갈라진 바위 틈에 끄덕없고 천만 번의 시련 속에 더욱 강인해지니 동서남북 부는 바람 무색하구나.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쉽다고 할 수 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기반인 유가 사상과 일맥상통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중화 문화에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해 중화 문명이 세계 고대 문명 중 유일하게 중단되지 않은 문명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역대 유가 학자들의 전승 고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우리는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밖에서 재고들을 설득하고 레이 범자를 부흥시키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으며

0: 리론을 세우고 교육과 문헌 정리 작업을 다그쳤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은 바로 청산을 꽉 잡고 놓지 않은 가장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공자가 별세 후에도 공자의 제자들은 청산을 꽉 물고 놓지 않는다는 공자의 사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전국시대의 맹자, 순자, 당나라의 한유, 남송의 주희, 그리고 명대의 왕수인에 이르기까지 유가사상은 이러한 고대 성현들의 맥을 이어가며 시대와 함께 발전했고 끊임없는 돌파 속에서 자신의 왕성한 생기를 유지했습니다. 공자에서 정판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유가의 집권 주장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유교 사상의 리론을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로 백성을 위해 복지를 도모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송대의 유명한 리학가 장제는 천지를 위해 성의를 부여하고 백성을 위해 생명의 경지를 이끌어내며 중도 쇠퇴한 옛 성민의 학설을 이어가고 항구한 태평성세를 모색할 지어다 라는 세상을 놀려오는 네 구절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실제로 유가학자들의 일관된 확고한 사명을 보여주며 바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정신적 품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연설에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고대 성현들로부터 힘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단결분투하고 당을 엄하게 다스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거선이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증거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이름도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탄자니아 농촌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 중국 기업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탄자니아 중부 도도마주 콩고고 마을 농민 사키의 생계는 강우량의 리듬에 따라 자주 변합니다. 우기가 제때에 찾아오면 온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우기가 늦어지면 기아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약 1,100가구가 있는 이 마을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관계시설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작물 생산량이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가뭄기에는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관계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오래된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만 의존해야 했던 사키와 기타 마을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논밭에는 중국철도 건설주식위원회사 동아프리카 회사가 건설한 관계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경리인 림숙량은 기자에게 6km 의주요수로와 9km 의지선수로 그리고 14km 의도로를 포함한 해당 프로젝트는 가로 세로 교차된 수로들로 효율적인 수로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계 용수를 열어 농지에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림숙량 경리는 이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가동되면 현지 농업이 완전히 자연 강수량에 의존하던 전통 방식

0: 지식에서 벗어나 현대식 관계 농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원이 확보됨에 따라 현지 곡물 생산량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47세의 사키는 곧 완공될 관계 공정을 바라보면서 이미 풍년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계 공정이 가동되면 헥타르당 매년 쌀 30에서 50포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극심한 가뭄이 닥쳐도 최소 15포대 정도는 보장되어 집안의 식량과 수입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로젝트의 감독 측인 탄자니아 농업부 국가관계위원회에 현장 공정사인 바하티가 약 400헥타르의 토지를 관할하는 해당 관계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농업 현대화 과정에서 리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비교적 발전된 중력식 인수 설계를 채택하여 기존의 양수관계 방식처럼 연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1년 1 모작 재배 방식을 1년 2 모작 재배로 전환하여 토지의 종합 미용률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건설은 농업 생산 지원 외에도 또한 현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지역 청년들을 점차 기술 요원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측량사 마얄라는 자기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수로 측량과 측선, 공정 위치 설정 등 현대적 시공 기술을 능숙하게 익힌 그는 이 일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고 가족 생활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해주어 자기의 직업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하티는 이러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는 법을 가르치는 현지 인재 양성 방식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국 건설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인계한 후에도 현지 기술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운영과 유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탄자니아 정부는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 관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탄자니아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복구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계 프로젝트는 총 780개에 달하고 관할 면적은 50만 헥타르를 초과했으며 총 투자 예상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릅니다. 콩고고 관계 프로젝트는 바로 탄자니아의 농업 현대화 국가 전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콩고고 마을을 걷다 보면 변화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맑은 물이 긴 수로를 따라 밭으로 흘러들고 희망의 씨앗이 서서히 싹 트고 있습니다. 여섯 자녀를 둔 사키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기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수확과 수입이 생기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지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등장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서울시에 사는 독거 청년 박지호는 이제 슈퍼마켓에 갈 때 1인분 과일, 채소 등을 고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더욱 풍부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독거 인구 급증과 높은 통화 팽창, 소비 관념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간결하고 소액 고빈도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일경제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독거 인구 증가가 소비 패턴의 승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거 인구 집단은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소량 여러 번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총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1%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주택 등 고정지출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다른 소비에서 단일 지출 통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가 급등은 한국의 마이크로 소비 모델 부상을 추진했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3.1% 상승하여 2024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25년에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한국 소비자의 비율이 23.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kg 쌀의 평균 소매 가격이 8개월 연속 한화로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삼겹살 가격은 100g당 한화로 2,811원으로 동기 대비 약 13%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 소비 모델의 부상은 한국 Z세대, 이를테면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생한 젊은 층의 소비 관념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소비를 할 때 더욱 신중해지고 쇼핑의 가성비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배경 속에서 Z세대들이 편의점이나 소상품 체인점을 자주 찾는 것은 그들이 예산 압박이 적으면서도 신선함과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마이크로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의 많은 상점들은 1인분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커피숍에서 출시한 작은 컵 빙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은 컵 빙수의 가격은 정상 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많은 한국 편의점에서도 소량의 즉석컵 식품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체인에서 출시한 한으로 3,000원에서 5,000원짜리 냉장컵밥과 1,500원짜리 소량의 즉석컵 수프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의 매출은 동기 대비 각각 33.8%, 167.4% 증가했습니다. 한국인하대학 소비학과의 명예교수인 리은희는 한국 사회의 마이크로 소비 추세가 한층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 우세를 점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 이 세상 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신감은 생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약속을 지키는 횟수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내가 나를 믿는 감각이 생깁니다. 내 몸도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에서 숨도 덜 차고 거울 볼 때 자세조차 달라집니다. 비록 작은 변화지만 이런 좋은 변화가 계속 쌓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반대로 흘러갑니다. 하기 싫은 건 계속 미루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내 몸을 쓰는 사람이 결국 자신감을 만드는 겁니다. 네, 운동은 근육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만듭니다. 네, 결국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오금님의 그날의 고통이 남긴 낯선 약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점입 가경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정한 집법 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집법 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국정 운영 수준을 높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필연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정의 결정은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할 때 대하여 조문적으로 포체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집법 및 기재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하여 복무하고 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굳건한 령도 아래 사법체제 개혁은 일련의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고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는 더욱 성숙되고 정용화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경제 및 사회의 빠른 발전과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기대와 비교해 볼 때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내적 요구와 비교해 볼 때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는 아직도 한층 더 완비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0: 대서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 경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엄격한 재산권 보호제도, 공평하고 공정한 규칙체계와 경영주체의 퇴출기제를 필요로 합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제를 완비해야만 민법전에서 확립한 물권법정원칙과 법에 의한 각종 재산권의 평등 보호를 집법사법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을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전 과정에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제도를 완비하고 민사강제집행과 파산제도의 요기적인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통하여 경영주체의 퇴출기제를 보완할 수 있고 행정수단, 형사수단을 이용하여 경제분쟁에 간유하거나 평등주체 간의 민사법률관계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으며 법에 의하여 기업 관련 원죄 사건과 오심 사건을 감별해내고 바로잡는 절차와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고수준의 시장 경제 발전에 유리한 법치 환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법치는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중요한 의거입니다. 행정집법체제 및 기제 개혁과 사법체제의 종합부대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엄격하고 규범적이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분야에서의 집법 강도를 높이며 집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법 절차를 보완하고 재량 기준을 완비하며 사법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종합하게 실행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 제도를 서둘러 구축해야만이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진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서의 내적 요구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의 근본은 백성을 리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및 사회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취업, 분배, 사회보장, 주택, 양로 등 분야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인민 대중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인신권, 재산권과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인민 대중의 관심이 한층 더 커졌으며 오염 예방 퇴치와 녹색 전환을 추진할 때 대한 인민 대중의 수요도 한층 더 강렬해졌습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제를 완비해야만이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여줄 수 있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는 것은 국제와 국내의 복잡다단한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새로운 한 차례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심층적인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평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제를 끊임없이 완비해야만이 국내외 정세와 임무의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우위를 과시할 수 있으며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법치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키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동력과 활력을 증강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조난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제를 완비함에 있어서 관건은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 집법사법체제 및 기제는 일련의 개혁을 거쳐 각 분야에서 기초성 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바 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정과 발전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경과 정의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적 및 기재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주로 집법 권력과 사법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금형 정속에는 관건적 고리를 틀어주고 집법 권력 운행 기재와 관리 감독 제약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이민 대중이 모든 사건 처리 과정과 일 처리 과정에서 공평과 정의를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정은 제약과 감독을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각 측면과 재반 고리에 관철시켰습니다. 감찰기관,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각자 직권을 행사하면서 상호 협력하고 제약하는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지옥이 15차옥에는 전망교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길림성 연변조선적 자치주는 동북항일연군의 중요 근거지로서 전 500여 곳의 혁명유적지와 30여 개 국가, 성, 주급 애국주의 교양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 기념비는 연변의 역사 기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최근엔간 연변의 여러 마을에서는 홍색문화자원 우세를 향촌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적극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네,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는 최근년간 홍색문화자원에 의탁해 체험학습, 민박 등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2025년 빈곤해탈 농가의 인당 수입을 2만 원에 도달시켰습니다. 네, 홍색문화는 우리 마을의 뿌리이자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네, 태흥촌 당지부석이 루여회에 따르면 마을에서는 동만투기 유적지 사원을 바탕으로 역사 플러스 민속 플러스 관광 융합발전 모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다양한 경영 형태를 갖춘 홍색문화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열기에 힘입어 마을 주민들은 민박, 순대 가공, 농부산물 판매 등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방문하는 단체와 관광객들에게 중공 동만특유의 혁명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가 그 혁명 역사를 가슴에 새기도록 합니다. 네, 태흥촌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역사전시관 해설은 리창은 2021년 6월 전시관이 개관된 이후 지금까지 각급 학습단체 1,300여 회 관광객 19만여 명을 접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최근엔간 연결시 삼도만진 동구촌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창립지라는 독특한 홍색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색교양 플러스 연수 플러스 홍색견학 등 관련 산업을 힘있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촌에서는 홍색교양 플러스 향촌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동북항일연군 제2군 독립사 창설지, 항일연군 미령 등 홍색 유적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항일연군 역사 전시 관람, 항일연군 행군로 체험, 항일연군 전사들의 식사 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몰입형 홍색 교양 기지를 조성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동구촌만의 항일연군 홍색 문화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에서는 홍색 관광의 매력과 감동을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해 기관, 학교 등에서 홍색 선전 해설원을 선발하고 양성하여 삼도만진 항일유격 근거지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삼도만진은 높은 환경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간 촌에서는 홍색 문화를 적극 전승하면서 산업 발전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기후 특점과 자원 우세에 의거해 모기 버섯 양식 등 특산물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종이 상자 가공 산업으로 촌 집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공농촌으로 가봅니다. 얼마 전 길림성 도나시 강남진 공농촌 정성 민속공예품 전문 합작사 종이 상자 가공 공장의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 일꾼들이 부지런히 생산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대화 인쇄 생산 라인이 본주히 가동되고 있었고 생산 일꾼들은 제품 포장과 화물 발송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종급 도지 사원이 점차 줄어드는 실제 상황에서 촌 집단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기 위해 공농촌 당지부는 대담하게 발전 사유를 혁신하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 모색했습니다. 존자산 거래 산업, 제조와 가공 업종이 신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주목한 공농촌은 시구역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정보가 빠른 우세를 충분히 이용해 조식제 경영 방식으로 종이 상자 생산과 포장 산업을 촌의 핵심 발전 산업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10월에 설립된 공농촌 정성민속공예품 전문합작사 종이상자 가공공장은 촌의 요효노력 자원에 의탁해 주변 지역의 판매망과 연결하며 종이상자 생산 가공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제품은 재빨리 현지와 주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고 생산 능률과 제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은 기존의 선진 가공 설비를 토대로 70여 만 원을 투입해 종이 상자 가공 생산 라인에 대해서 지능화 표준화 승격을 진행했습니다. 네, 승격을 통해 현재 생산 작업장은 2천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공장 구역이 1만 평방미터에 달해 종이 상자 주문 접수 능력이 두려우시 강화되고 시장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네, 종이 상자 가공 공장은 세계 독립적인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 고속 인쇄기, 전자동, 밀착기 등 선진 설비를 갖추었으며 종이 상자 생산량은 1시간당 15,000개 이상에 달합니다. 이와 동시에 생산 과정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품질을 보상하며 생산과 판매 연결 기세를 보완하고 판매 경로를 넓히는 등 조치를 통해 종이 상자 가공 산업이 소작업장 생산에서 표준화 생산으로 전환되었고 제품은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무송현, 교화시 등 주 내외 시장을 육속 개척했습니다. 이는 촌 집단 소득 증대를 안정적으로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도나시 강남진 공농촌 당지부서기 왕보동은 네, 향후 주동적으로 주변 지역의 전자상 거래, 농산물 겉포장 시장과 적극 연결해 지역성 환경보호 종이상자, 벤치마킹 브랜드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일자리 증가, 기능 양성 등 조치를 통해 촌 집단과 농가의 이중 소득 증대를 주동하여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의 고통이 담긴 낯선 약속, 죄 어금님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절 찾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느덧 나도 예순을 훌쩍 넘겼습니다. 허리띠 구멍은 하나씩 늘어가지만 8년 전 그날의 기억만큼은 뼈아프게 노릇합니다. 맹장염, 그 끔찍한 이름과 함께 찾아온 고통과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난 작은 온기,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따뜻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 늦가을, 출장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위장에 탈이 났나 싶었습니다. 배꼽 주위가 쓰리고 묵직했습니다. 소화제를 먹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지만 통증은 자사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중심은 오른쪽 아랫배로 내려앉았고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참을 수 없는 진한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 3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못했습니다. 응급실의 차갑고 음산한 공기는 아직도 뇌리에 선합니다. 새하얀 형광등 아래 빠르게 오가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신음이 섞여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의사가 내 배를 누르더니 갑자기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 지옥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네, 반발통이 심하네요. 급성 맹장염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실로 옮겨지는 이동 침대에서 나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금속 기구들이 내뿜는 섬뜩한 기운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천장의 둥근 조명을 바라보니 마치 내 영혼을 빨아들일 듯 아득했습니다. 심호흡하세요.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회복실이었습니다. 배 오른쪽에서 불덩이가 이는 듯 욱신거렸고 코에는 산소호흡기, 팔에는 수액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걷기가 나를 기다렸습니다. 수술 다음날 간호사는 장유착을 막기 위해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복도를 기어다니듯 걸었던 그 순간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기적 같은 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끔찍한 병원 생활 속에서도 나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습 나온 학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바빠 환자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친구는 수술에 겁먹은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와 보살펴줬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복도를 비틀거릴 때면 항상 곁에서 부축해 주었고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힘 있는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음산한 병원의 공기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퇴원하던 날, 그 학생은 내게 깊이 인사하며 묵직한 울림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암병과를 전공해서 큰 의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절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찾아오면 그건 암 환자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무조건 건강하세요. 그 후로 족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꼽 옆의 흉터는 점점 하얗게 아물었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토록 차가운 병원의 밤을 나와 함께 견뎌주었던 그 학생이 오요한 의사가 되어 한국으로 박사 과정을 배우러 떠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끔씩 도착하는 그 친구의 안부는 지금도 내게 한 줄기 봄바람 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저 한국에서 박사 과정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아직 저를 찾아올 일이 없으시죠? 그 역설적인 인사를 받을 때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 날 밤의 고통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병원 복도에서 내 손을 꼭 쥐어주던 그 힘있고 따스한 온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깊은 밤 혼자 배를 쓰다듬으며 그날의 온기를 더듬을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찬란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지만 그 미소는 진짜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위로는 한 번 받으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마움과 위안임을 알 것 같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점점 점 들 입 아름다울 가 지경 경 점입 가경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점점 좋은 경지로 들어가다, 상황이 점점 호전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동진의 대화가인 고계진은 젊었을 때 대사마 환원의 참군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지방 할거 세력들이 많았는데 환원은 늘 군사를 이끌고 이런 세력들을 토벌하곤 했습니다. 고계지도 환원을 따라 여러 해 동안 전국을 누볐으며 환원도 고계지를 신임해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쌓게 됐습니다. 한 번은 고계지가 환원을 따라 배를 타고 강릉에 가서 군사들을 시찰했습니다. 강릉의 관원들이 앞다퉈 환원을 찾아왔고 현지 특산물인 사탕수수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에 환원이 크게 기뻐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사탕수수를 맛보자고 권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탕수수를 먹으면서 정말 달다고 너도 나도 극찬했습니다. 이때 고계지는 강변의 경치를 구경하느라 사탕수수를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환원이 일부러 기다란 사탕수수를 골라 그 끝마디를 고계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계지는 세세히 살펴보지 않고 끝마디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환원이 일부러 고계지에게 사탕수수 맛이 단가고 물었고 옆에 사람들도 웃으면서 맛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때야 고계지는 자신이 사탕수수의 끝마디를 먹고 있음을 발견했고 왜 여러 사람들이 웃고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계지는 당황하지 않고 재치있게 말했습니다. 왜들 웃으시는 겁니까? 사탕수수는 끝마디부터 먹어야 제맛이라는 것을 모르셨군요. 이렇게 먹는 방법을 두고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 사람들은 이 말에 또 한 번 크게 웃었습니다. 네, 사서의 기사로 보면 그 후에도 고계지는 사탕수수를 먹을 때는 그 끝부분부터 먹었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본받았다고 합니다. 네, 고사성어 점입가경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다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0: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0: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0: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2: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고온 다습한 여름은 식인성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대중들은 여름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식중독 위험에 주의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굳건히 지키며 혀끝 우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량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 식품은 일단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면 독성이 매우 강한 쌀 효모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병원성이 매우 높고 중독 후 인체에 가해지는 손상은 종종 돌이킬 수 없으며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생물 식인성 질병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량피나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류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교적인 상가를 선택하고 제품의 생산일자,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꼭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포장 량피는 당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실온 환경에서 오래 보관하지 말며 하루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량피, 쌀국수 등이 신맛, 끈적임, 이상한 냄새, 비정상적인 색상 등 변질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류하며 요행 심리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잘못된 방식으로 불린 건조 목이버섯도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어 봉크레크산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식용 목이버섯은 바로 담가 먹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상온에서 장기간 담그거나 밤새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담가 두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 환경에 두고 저온을 이용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네, 쌀 효소의 산독소 오염 외에도 일반 병원성 세균 오염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단 무침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는 요리로 여름철에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비단은 가공, 운송, 보관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기 쉽고 보통 고온으로 가열하지 않기에 무칠 때 세균을 직접 섭취하기 쉽습니다. 감염 후 환자는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 증상을 자주 경험하고 심한 경우 탈수, 전해질 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피단을 먹기 전에 오븐에서 10분 정도 찌는 것이 가장 좋고 가능하면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등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익혀서 먹여야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근에 량피, 쌀국수, 불린 목이버섯 등 고위험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다면 봉크레크 산 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근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수의 종년연설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5권 터키 설명회가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 왕 오창이 공직을 숨기고 당에 지극히 충성해 왔습니다.
0: 신규 직업 상해보장 시험 보험 가입자 수가 2,990만 명을 넘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백년 대당의 초심은 반석 같고 민족 부흥의 대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근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을 통해 빛나는 여정을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전망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도정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업적을 쌓을 때 대한 결심과 자신감을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중앙과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과 사명을 실천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홍선이 출항해 새 천지를 개척해서 중화 거선이 안정적으로 멀리 항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의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열었으며 막스주의의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세계 역사 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조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정확한 당임에 손색이 없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에 깊이 있는 총화는 신시대 새 노정에서 계속 분발해 다시 한번 영광을 창조하려는 모두의 자신감과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조직부 조직 2국 양소강 부국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빛나는 여성을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105년의 끊임없는 노력은 중국의 사물을 잘 처리하는 데서 당이 핵심이고 특히 당주왕의 집중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조직 업무에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의 영도라는 이 최대의 장점을 잘 유지하고 잘 활용하며 잘 발전시켜 당주왕의 재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해야 합니다. 전국 총공회 선전교육부 사상정치지도처 처장이며 1급 조사연구원인 하자릉은 습근평 종석이는 105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다고 말하면서 이 힘있고 감격적인 말을 듣고 감동과 자신감으로 차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종업원들을 이끌고 종업원들이 노동계급의 실천과 책임감으로 중국식 현대화와 강국 부흥 사업을 위해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법위원회 정책연구국 최국승 부국장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막수주의에 빛나는 문헌이라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 아래 광범위한 인민을 인솔해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법 전선의 간부로서 우리는 신념을 굳히고 뜻임없이 노력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이 105년의 분투에서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근본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이나 정치 역량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서기는 여섯 가지 시종으로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라는 관건적인 비번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당이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가르쳐주고 존칙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사사 소정 사장은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제시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특질이 있었기에 당주왕의 굳건한 영도가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났으며 중대한 혁신 성과들이 용솟음쳐 나왔고 과학기술 혁신이 고품질 발전에 전면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환경부 기관 당위원회 일상업무 담당 부서기인 리홍명은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바로 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로 생태문명 건설이 리론에서 실천으로의 역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인민 대중 신변의 환경이 날로 더 좋아졌고 하늘이 더 맑아지고 산이 더 푸르르며 물이 더 깨끗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생태환경 보호의 재반 업무에 잘 관철함으로써 착실한 자세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웅유한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중앙사회사업부 반공청 림지 주임은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 학습관철을 습근평 당건설사상 학습관철과 긴밀히 결부시켜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사회관리의 길을 뜻임없이 견지하며 신흥분야의 당건설을 잘 틀어지고 기층관리에 대한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힘을 모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잘하고 서로 다른 사회 군체의 관심사와 요구를 총괄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 리종문 관장은 중국공산당 전람관은 개관한 지 5년이 된다면서 그동안 광범한 당원 간부와 대중 그리고 외국 원수와 정계 요인들이 전람관을 찾아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지 그 관건적인 비번을 찾았고 중국공산당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며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 신시대의 이야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이야기들을 잘 엮어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터전을 알심들여 정성껏 건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새 노정에서 당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자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당의 기본리론, 기본노선,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반드시 단단히 인민의 의지에 역사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반드시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위험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반드시

0: 솔선적으로 잘 관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게으름 없이 분투하면서 고난과 위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지속적으로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당풍정풍감독실 마찬부 주임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사명 책임을 짊어지며 당의 우수한 특질을 발행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게으름 없이 추진하며 부패를 저지를 용기도 방도도 생각도 없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당과 인민대중과 혈육적 연계를 긴밀히 하며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것을 돌출이하고 파리와 개미 탐호를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가 기층으로 연장되고 대중신변으로 연장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외교부 아메리카 대양조사 제1당지부 서기이며 1처 처장인 팽배는 총서기가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타고난 국제주의 정서와 세계 대동을 추구하는 역사적 사명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세계 100년 변곡이 가속화되는 배경에서 총서기가 제출한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세계 중국의 지혜, 중국의 방안, 중국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 여성연합회 조직부 양정 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잘 배우고 깊이 터득해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견지하고 여성 건공 계열 행동을 잘 실행함으로써 억만 여성들을 단합 인솔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관심과 온정을 여성 자매들에게 전달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과 실질적인 일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황 국제연락부 국제기구처의 정열처장은 총서기는 연설에서 전당은 청년들을 중시하고 관심하며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를 수립하고 시대의 중책을 과감히 짊어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청년들이 당의 말을 잘 듣고 단호히 당을 따르며 각 분야에서 계속 분투하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광범한 청년들이 새 노정에서 역사의 계수를 잘 달리면서 청춘으로 길을 닦고 리상을 빛내도록 해야 합니다.
1: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설명회가 이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반영한 권위 조작으로서 새 노정에서의 중국식 현대화의 리론과 실천을 생동하게 구현하고 중국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리념과 방안을 깊이 설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터키 수교 55주년의 즈음에 양국이 현대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정 운영 경험 교류는 정치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추진하며 손잡고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유조합니다.
0: 7일 훈장 수상자 왕의창은 올해 90세의 고령입니다. 18세 병영에 투신한 그는 두 차례 U2형 고공정찰기를 격추하는 작전에서 큰 기여를 함으로써 1등 공을 세우고 두 차례 특별 진급을 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그는 공을 숨기고 60년이나 혁혁한 공군을 숨긴 채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90세의 제대군인 왕의창은 퇴직 전까지 안위성 소현의 원 백화점 부경리였습니다. 18세에 그는 소원대로 군에 입대해 항공병 전사로 됐습니다. 1958년 국가가 비밀리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자 왕의창은 공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 2형 3련에 선발돼 미사일 조립과 산화제 보조 연료 주입 등 위험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U2는 미군의 최신식 고공정찰기로서 우리 영공에 자주 침입해 각종 핵심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왕의창은 U2기가 고도 2만 3천m까지 비행하지만 우리 비행기는 1만 7천m밖에 오를 수 없고

고사포는 최대 만 미터까지밖에 미치지 못해 적 정찰기를 격추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의기를 격추하려면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찰기를 미사일로 격추해야 했던 왕의창을 비롯한 제1진 훈련생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길을 모색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창은 당시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없었기에 나무로 미사일 모형을 새기고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짜 조작 버튼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차례의 모의 훈련을 거친 왕의창은 부대 1급 기술 능수로 성장했고 드디어 강서성 상여로 파견돼 유의 고공 정찰기를 매복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1963년과 1964년 왕의창이 소속된 제2형은 강서성 상여 복권성 장주에서 차례로 두 차례 유의 고공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뛰어난 전공을 세웠기에 왕의창은 1등공을 세우고 조기 계급 진급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1973년 왕의창은 19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지방으로 돌아와 소현 백화점에 배치돼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왕의창은 당의 정책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한 장의 벽돌과 같아 당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옮겨가겠으니 아무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 소현 백화점 동료 진구는 왕의창을 두고 그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 고집쟁이

0: 의역군인 정보 수집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의 영웅적 업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명예와 리익을 담담히 여기며 당에 충성하고 아낌없이 헌신한 그의 모습이 바로 구순 로병이 써낸 가정과 국가에 대한 한 공산당문의 답안지입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규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 노조 가입자가 2,990만 2천명에 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시범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사 장설동은 한 화물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화물 수송 과정에서 실수로 골절상을 입고 플랫폼 직원의 안내하에 보험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장설동은 병원 진료 증명서와 골절 영상을 제공하고 6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여기에는 작업 손실 비용, 영양 보상 등이 포함돼 1차적으로 카드에 입금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설동이 누리는 보상은 바로 우리나라가 택배 배달원,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 화물 운송 기사 등 플랫폼의 령활 취업 인력을 위한 직업 상해 보장으로 의약칭으로 신규 직업 상해라고 불립니다. 한 시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책임자 왕궁은 현재 기업의 신규 직업 상해 시점 보험 가입 금액이 2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왕궁에 따르면 현재까지 280만 명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고 보상 사례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신규 직업 상해의 추진은 운전사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직업 상해 보장 시범 사업은 2022년 7월 1일에 시작됐으며 출행과 즉석 배송, 동일 도시 화물 운송 세 가지 산업의 11개 플랫폼 기업이 17개 성의 모든 배송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는 직업상해 예방 비용을 규범화 관리에 포함시키고 직업상해 보장 서비스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추진해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장애 수당, 생활 간호비 등의 지급에 대해 신청 면제 즉시 혜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북경시는 직업상해 보장 처리 서비스에서 작은 상해 빠른 보상 모델을 도입해 경면 상해 사건의 복잡한 보상 절차와 높은 시간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산업재해 보험사무관리센터 고강은 은행과 업무 연계를 통해 급여 지급 빈도를 매월 3회에서 매일 1회로 높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은 상해 사건의 평균 배상 시효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상업 보험기관은 1대1 전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후 봉사인원들은 전반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재보험사 부사장 겸 1급 손실원인 왕대는 신규 직업상해가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출행업종의 9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키고 적속 배송업종의 5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0: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프가 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민간 목표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군수기업, 연료, 에너지, 복합체 및 군용공항 등이 포함됐으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력부대 총참모부는 2일 우크라이나군은 당일 러시아 정유공장과 드론 창고 등 목표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미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결제 QR코드가 공식적으로 위챗페이에 접속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많은 쇼핑몰과 식당, 편의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켜고

현지 결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가 완료됩니다. 인민币의 국경 간 소비와 결제 장면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고 해외 결제가 국내처럼 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인민币 업무 설명회에서 계좌는 인민币가 금융봉사와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가져오는 또 다른 편리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한 선박의 도리안과 팜유가 어떻게 국경 간 무역 결제를 완리할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 투자 프로젝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경 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국경 간 무역에서 인민币 결제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가은행 이크발 부총재는 행사에 참가할 때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무역 결제, 투자, 자금 운영 등 분야에 대한 말레이시아 링깃과 인민币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자국 통화 사용 경로는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쌍무 무역에서 인민币 결제를 선택하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신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국경 간 결제, 무역, 금융 등 인민币 금융 봉사 수요의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은행 오근 행장은 인민币 국제 사용 장면이 전통적인 무역 결제에서 공급망 금융, 국경 간 투자, 자산 관리와 글로벌 자산 배분 등 더 넓은 분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료의한 데 따르면 말레이시아 중국은행은 최근 몇 년간 신용 부여, 국제 결제, 무역 금융 등 종합 금융 봉사를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중국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레이시아 국가 석유회사 등 현지 선도 기업들도 인민币 제품과 봉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관련 금융조치를 통해 해외 진출 중국 자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민币의 국경 간 사용 장면이 중국 말레이시아 금융협력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중국 말레이시아 무역과 투자 금융협력에도 점점 더 많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경 간 인민피 업무 수불 금액은 1,020억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쌍무 무역에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이 2009년 약 1%에서 2025년 약 4분의 1로 증가했습니다. 이크발 부총재는 인민피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등 상호 연계 체계에 힘입어 말레이시아가 이미 현지 인민피 결제, 국경 간 인민피 송금, 역외 인민피 결제를 아우르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경 간 무역과 투자에 더욱 효율적인 기반 시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성장이 양측의 장기적인 금융협력으로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나라의 화폐 금융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통화 스와프 후 인민피 결제 은행 설립, 국경 간 결제 기재 구축과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련계 등 통화 금융협력들이 구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기자는 위챗페이 추락 표지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인민피 국제화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해외 여행 시 현금을 좋게 환전하고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것이고 기업에게는 편리함이 송금 절차를 줄이고 환율 위험을 줄이며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편의는 국경 간 소비 체험을 개선하고 또 다른 편의는 국제 무역과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록 각기 다른 장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인민피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교류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0: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민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탄자니아 농촌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 중국 기업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등장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 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증거.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 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이어 세 번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대에 어떻게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할지. 습근평 총서기의 정체로운 론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6: 全党 必须牢记, 坚持党的全面领导是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必由之路。中国特色社会主义是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必由之路。团结奋斗是中国人民创造历史伟业的必由之路。贯彻新发展理念 是新时代我国发展壮大的必由之路。全面从严治党，是党永葆生机活力、走好新的赶考之路的必由之路。这是我们在长期实践中得出的至关紧要的规律性认识，必须倍加珍惜，始终坚持。 咬定青山不放松，引领和保障中国特色社会主义巍巍巨轮，乘风破浪，行稳致远。
7: 이는 2022년 10월 16일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간 연설 내용입니다. 연설에서 인용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라라는 구절은 청조 시기의 문인이자 서화가인 정판교의 유명한 시 죽석입니다. 시 원문은 이렇습니다.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으니 뿌리는 갈라진 바위 틈에 끄덕없고 천만번의 시련 속에 더욱 강인해지니 동서남북 부는 바람 무색하구나.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쉽다고 할 수 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기반인 유가사상과 일맥상통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중화 문화에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해 중화 문명이 세계 고대 문명 중 유일하게 중단되지 않은 문명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역대 유가학자들의 전승 고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우리는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자는 밖에서 재고들을 설득하고 레이 범죄를 부흥시키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으며 리론을 세우고 교육과 문헌정리 작업을 다그쳤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은 바로 청산을 꽉 잡고 놓지 않은 가장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공자가 별세 후에도 공자의 제자들은 청산을 꽉 물고 놓지 않는다는 공자의 사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전국시대의 맹자, 순자, 당나라의 한유, 남송의 주희, 그리고 명대의 왕수인에 이르기까지 유가사상은 이러한 고대 성현들의 맥을 이어가며 시대와 함께 발전했고 끊임없는 돌파 속에서 자신의 왕성한 생기를 유지했습니다. 공자에서 정판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유가의 집권 주장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유교 사상의 리론을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로 백성을 위해 복지를 도모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송대의 유명한 리학가 장제는 천지를 위해 성의를 부여하고 백성을 위해 생명의 경지를 이끌어내며 중도 쇠퇴한 옛 성인의 학설을 이어가고 항국한 태평성세를 모색할 지어다 라는 세상을 놀려오는 네 구절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실제로 유가학자들의 일관된 확고한 사명을 보여주며 바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정신적 품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연설에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고대 성현들로부터 힘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0: 단결분투하고 당을 엄하게 다스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거선이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평어군은 습금평이 좋아하는 증거 제2부 대봉이 9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이름도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탄자니아 농촌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 중국 기업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탄자니아 중부 도도마주 콩고고 마을 농민 사키의 생계는 강우량의 리듬에 따라 자주 변합니다. 우기가 제때 찾아오면 온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우기가 늦어지면 기아가 그림자처럼 따라 붙습니다. 약 1,100가구가 있는 이 마을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관계시설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작물 생산량이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가뭄기에는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관계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오래된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만 의존해야 했던 사키와 기타 마을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논밭에는 중국철도 건설주식위원회사 동아프리카 회사가 건설한 관계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경리인 림숙량은 기자에게 6km 의주요수로와 9km 의지선수로 그리고 14km 의도로를 포함한 해당 프로젝트는 가로 세로 교차된 수로들로 효율적인 수로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계 용수를 열어 농지에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림숙량 경리는 이 프로젝트가

현지 곡물 생산량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47세의 사키는 곧 완공될 관계 공정을 바라보면서 이미 풍년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계 공정이 가동되면 헥타르당 매년 쌀 30에서 50포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극심한 가뭄이 닥쳐도 최소 15포대 정도는 보장되어 집안의 식량과 수입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로젝트의 감독 측인 탄자니아 농업부 국가관계위원회에 현장 공정사인 바하티가 약 400헥타르의 토지를 관할하는 해당 관계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농업 현대화 과정에서 리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비교적 발전된 중력식 인수 설계를 채택하여 기존의 양수관계 방식처럼 연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1년 1 모작 재배 방식을 1년 2 모작 재배로 전환하여 토지의 종합 미용률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건설은 농업 생산 지원 외에도 또한 현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지역 청년들을 점차 기술 요원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측량사 마얄라는 자기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수로 측량과 측선, 공정 위치 설정 등 현대적 시공 기술을 능숙하게 익힌 그는 이 일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고 가족 생활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쓸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해주어 자기의 직업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하티는 이러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는 법을 가르치는 현지 인재 양성 방식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국 건설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인계한 후에도 현지 기술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운영과 유지

0: 80개에 달하고 관할 면적은 50만 헥타르를 초과했으며 총 투자 예상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릅니다. 콩고고 관계 프로젝트는 바로 탄자니아의 농업 현대화 국가 전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콩고고 마을을 걷다 보면 변화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맑은 물이 긴 수로를 따라 밭으로 흘러들고 희망의 씨앗이 서서히 싹 트고 있습니다. 여섯 자녀를 둔 사키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기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수확과 수입이 생기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지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등장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서울시에 사는 독거 청년 박지호는 이제 슈퍼마켓에 갈 때 1인분 과일, 채소 등을 고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더욱 풍부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1%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주택 등 고정지출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다른 소비에서 단일 지출 통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가 급등은 한국의 마이크로 소비 모델 부상을 추진했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3.1% 상승하여 2024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25년에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한국 소비자의 비율이 23.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kg 쌀의 평균 소매 가격이 8개월 연속 한화로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삼겹살 가격은 100g당 한화로 2,811원으로 동기 대비 약 13%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 소비 모델의 부상은 한국 Z세대, 이를테면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생한 젊은 층의 소비관념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소비를 할 때 더욱 신중해지고 쇼핑의 가성비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배경 속에서 Z세대들이 편의점이나 소상품 체인점을 자주 찾는 것은 그들이 예산 압박이 적으면서도 신선함과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마이크로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의 많은 상점들은 1인분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커피숍에서 출시한 작은 컵 빙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은 컵 빙수의 가격은 정상 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많은 한국 편의점에서도 소량의 즉석컵 식품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체인에서 출시한 한으로 3,000원에서 5,000원짜리 냉장컵밥과 1,500원짜리 소량의 즉석컵 수프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의 매출은 동기 대비 각각 33.8%, 167.4% 증가했습니다. 한국인하대학 소비학과의 명예교수인 리은희는 한국 사회의 마이크로 소비 추세가 한층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 우세를 점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신감은 생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약속을 지키는 횟수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내가 나를 믿는 감각이 생깁니다. 내 몸도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에서 숨도 덜 차고 거울 볼 때 자세조차 달라집니다. 비록 작은 변화지만 이런 좋은 변화가 계속 쌓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반대로 흘러갑니다. 하기 싫은 건 계속 미루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내 몸을 쓰는 사람이 결국 자신감을 만드는 겁니다. 네, 운동은 근육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만듭니다. 네, 결국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오금님의 그날의 고통이 남긴 따스한 약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점입 가경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국정 운영 수준을 높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필연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수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할 때 대하여 조문적으로 포체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집법 및 기재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하여 복무하고 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굳건한 령도 아래 사법체제 개혁은 일련의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고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는 더욱 성숙되고 정령화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경제 및 사회의 빠른 발전과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기대와 비교해 볼 때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내적 요구와 비교해 볼 때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는 아직도 한층 더 완비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서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 경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엄격한 재산권 보호제도, 공평하고 공정한 규칙체계와 경영주체의 퇴출기재를 필요로 합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만 민법전에서 확립한 물권법정원칙과 법에 의한 각종 재산권의 평등 보호를 집법사법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을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전 과정에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제도를 완비하고 민사강제집행과 파산제도의 요기적인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통하여 경영주체의 퇴출기재를 보완할 수 있고 행정수단, 형사수단을 이용하여 경제분쟁에 간유하거나 평등주체 간의 민사법률관계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으며 법에 의하여 기업 관련 원죄 사건과 오심 사건을 감별해내고 바로잡는 절차와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고수준의 시장 경제 발전에 유리한 법치 환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고

0: 준비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법치는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중요한 의거입니다. 행정집법체제 및 기재개혁과 사법체제의 종합부대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엄격하고 규범적이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분야에서의 집법 강도를 높이며 집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법 절차를 보완하고 재량 기준을 완비하며 사법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종합하게 실행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 제도를 서둘러 구축해야만이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진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집법 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서의 내적 요구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의 근본은 백성을 리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및 사회의 바른 발전과 더불어 취업, 분배, 사회보장, 주택, 양로 등 분야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인민 대중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인신권, 재산권과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인민 대중의 관심이 한층 더 커졌으며 오염 예방 대치와 녹색 전환을 추진할 때 대한 인민 대중의 수요도 한층 더 강렬해졌습니다.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만이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여줄 수 있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국제와 국내의 복잡다단한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새로운 한 차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심층적인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평준하고 불확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공정한 집법 사법체제 및 기재를 끊임없이 완비해야만이 국내외 정세와 임무의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우위를 과시할 수 있으며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문한 발전에 유리한 법치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키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동력과 활력을 증강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조난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함에 있어서 관건은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 집법사법체제 및 기재는 일련의 개혁을 거쳐 각 분야에서 기초성 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구축했는 바 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정과 발전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적 및 기재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주로 집법 권력과 사법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금형 정책에는 관건적 고리를 틀어주고 집법 권력 운행 기재와 관리 감독 제약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민 대중이 모든 사건 처리 과정과 일 처리 과정에서 공평과 정의를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정은 제약과 감독을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각 측면과 제반 고리에 관철시켰습니다. 감찰기관,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각자 직권을 행사하면서 상호 협력하고 제약하는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제옥이 15차옥에는 전망교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길림성 연변조선적 자치주는 동북항일연구원의 중요 근거지로서 전 500여 곳의 혁명유적지와 30여 개 국가, 성, 주급 애국주의 교양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 기념비는 연변의 역사 기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최근엔간 연변의 여러 마을에서는 홍색문화자원 우세를 향촌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적극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네, 영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는 최근년간 홍색문화자원에 의탁해 체험학습, 민박 등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2025년 빈곤해탈 농가의 인당 수입을 2만 원에 도달시켰습니다. 네, 홍색문화는 우리 마을의 뿌리이자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네, 태흥촌 당지부석이 루여회에 따르면 마을에서는 동만투기 유적지 사원을 바탕으로 역사 플러스 민속 플러스 관광 융합발전 모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다양한 경영 형태를 갖춘 홍색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열기에 힘입어 마을 주민들은 민박, 순대 가공, 농부산물 판매 등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방문하는 단체와 관광객들에게 중공 동만 특유의 혁명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가 그 혁명 역사를 가슴에 새기도록 합니다. 네, 태흥촌 중공 동만 특별위원회 역사 전시관 해설은 리창은 2021년 6월 전시관이 개관된 이후 지금까지 각급 학습단체 1,300여 회, 관광객 19만 여 명을 접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최근엔간 영길시 삼도만진 동구촌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창립지라는 독특한 홍색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색교양 플러스 연수 플러스 홍색견학 등 관련 산업을 힘있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촌에서는 홍색교양 플러스 향촌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동북항일연구원 제2군 독립사 창설지, 항일연구원 미령 등 홍색유적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항일연구원 역사전시관람, 항일연구원 행군로 체험, 항일연구원 전사들의 식사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몰입형 홍색교양기지를 조성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동구촌만의 항일연구원 홍색문화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에서는 홍색관광의 매력과 감동을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해 기관, 학교 등에서 홍색선전 해설원을 선발하고 양성하여 삼도만진 항일유격 근거지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지 보호

고용내에 위치한 삼도만지는 높은 환경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간 촌에서는 홍색 문화를 적극 전승하면서 산업 발전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기후 특점과 자원 우세에 의거해 모기 버섯 양식 등 특산물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내담, 종이 상자 가공 산업으로 촌 집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공농촌으로 가봅니다. 얼마 전 길림성 도나시 강남진 공농촌 정성 민속공예품 전문 합작사 종이 상자 가공 공장의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 일꾼들이 부지런히 생산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대화 인쇄 생산 라인이 본주히 가동되고 있었고 생산 일꾼들은 제품 포장과 화물 발송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종급 도지 사원이 점차 줄어드는 실제 상황에서 촌 집단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기 위해 공농촌 당지부는 대담하게 발전 사유를 혁신하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 모색했습니다. 존자산 거래 산업, 제조와 가공 업종이 신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주목한 공농촌은 시구역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정보가 빠른 우세를 충분히 이용해 조식제 경영 방식으로 종이 상자 생산과 포장 산업을 촌의 핵심 발전 산업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10월에 설립된 공농촌 정성 민속공예품 전문 합작사 종이 상자 가공 공장은 촌의 요효로력 자원에 의탁해 주변 지역의 판매망과 연결하며 종이상자 생산 가공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제품은 재빨리 현지와 주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고 생산 능률과 제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은 기존의 선진 가공 설비를 토대로 70여만 원을 투입해 종이상자 가공 생산 라인에 대해서 지능화 표준화 승격을 진행했습니다. 네, 승격을 통해 현재 생산 작업장은 2천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공장 구역이 1만 평방미터에 달해 종이 상자 주문 접수 능력이 두려우시 강화되고 시장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네, 종이 상자 가공 공장은 세계 독립적인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 고속 인쇄기, 전자동, 밀착기 등 선진 설비를 갖추었으며 종이 상자 생산량은 1시간당 15,000개 이상에 달합니다. 이와 동시에 생산 과정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품질을 보상하며 생산과 판매 연결 기세를 보완하고 판매 경로를 넓히는 등 조치를 통해 종이 상자 가공 산업이 소작업장 생산에서 표준화 생산으로 전환되었고 제품은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무송현, 교화시 등 주 내외 시장을 육속 개척했습니다. 이는 촌 집단 소득 증대를 안정적으로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도나시 강남진 공농촌 당지부서기 왕보동은 네, 향후 주동적으로 주변 지역의 전자상 거래, 농산물 겉포장 시장과 적극 연결해 지역성 환경보호 종이상자, 벤치마킹 브랜드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일자리 증가, 기능 양성 등 조치를 통해 촌 집단과 농가의 이중 소득 증대를 주동하여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의 고통이 담긴 낯선 약속, 죄 어금님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 찾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느덧 나도 예순을 훌쩍 넘겼습니다. 허리띠 구멍은 하나씩 늘어가지만 8년 전 그날의 기억만큼은 뼈아프게 또렷합니다. 맹장염, 그 끔찍한 이름과 함께 찾아온 고통과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난 작은 온기,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따뜻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 늦가을, 출장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위장에 탈이 났나 싶었습니다. 배꼽 주위가 쓰리고 묵직했습니다. 소화제를 먹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지만 통증은 자사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중심은 오른쪽 아랫배로 내려앉았고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참을 수 없는 진한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 3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서졌고 이를 악물

으로도 신음을 새어 나왔습니다. 남편의 부축으로 연변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내장이 쏘고 가는 끔찍한 상상에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응급실의 차갑고 음산한 공기는 아직도 뇌리에 선합니다. 새하얀 형광등 아래 빠르게 오가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신음이 섞여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의사가 내 배를 누르더니 갑자기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 지옥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네, 반발통이 심하네요. 급성 맹장염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실로 옮겨지는 이동 침대에서 나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금속 기구들이 내뿜는 섬뜩한 기운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천장의 둥근 조명을 바라보니 마치 내 영혼을 빨아들일 듯 아득했습니다. 심호흡하세요.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회복실이었습니다. 배 오른쪽에서 불덩이가 이는 듯 욱신거렸고 코에는 산소호흡기, 팔에는 수액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걷기가 나를 기다렸습니다. 수술 다음날 간호사는 장 유착을 막기 위해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복도를 기어다니듯 걸었던 그 순간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기적 같은 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끔찍한 병원 생활 속에서도 나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습 나온 학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바빠 환자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친구는 수술에 겁먹은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와 보살펴줬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복도를 비틀거릴 때면 항상 곁에서 부축해 주었고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힘 있는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음산한 병원의 공기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퇴원하던 날 그 학생은 내게 깊이 인사하며 묵직한 울림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암병과를 전공해서 큰 의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절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찾아오면 그건 암 환자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무조건 건강하세요. 그 후로 족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꼽 옆의 흉터는 점점 하얗게 아물었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토록 차가운 병원에 밤을 나와 함께 견뎌주었던 그 학생이 오요한 의사가 되어 한국으로 박사 과정을 배우러 떠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끔씩 도착하는 그 친구의 안부는 지금도 내게 한 줄기 봄바람 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저 한국에서 박사 과정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아직 저를 찾아올 일이 없으시죠? 그 역설적인 인사를 받을 때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 날 밤의 고통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병원 복도에서 내 손을 꼭 쥐어주던 그 힘있고 따스한 온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깊은 밤 혼자 배를 쓰다듬으며 그날의 온기를 더듬을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찬란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지만 그 미소는 진짜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위로는 한 번 받으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마움과 위안임을 알 것 같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점점점 들입 아름다울 가 지경 경 점입 가경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점점 좋은 경지로 들어가다, 상황이 점점 호전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동진의 대화가인 고계진은 젊었을 때 대사마 환원의 참군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지방 할거 세력들이 많았는데 환원은 늘 군사를 이끌고 이런 세력들을 토벌하곤 했습니다. 고계지도 환원을 따라 여러 해 동안 정국을 누볐으며 환원도 고계지를 신임해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쌓게 됐습니다. 한 번은 고계지가 환원을 따라 배를 타고 강릉에 가서 군사들을 시찰했습니다. 강릉의 관원들이 앞다퉈 환원을 찾아왔고 현지 특산물인 사탕수수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에 환원이 크게 기뻐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사탕수수를 맛보자고 권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탕수수를 먹으면서 정말 달다고 너도 나도 극찬했습니다. 이때 고계지는 강변의 경치를 구경하느라 사탕수수를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환원이 일부러 기다란 사탕수수를 골라 그 끝마디를 고계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계지는 세세히 살펴보지 않고 끝마디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환원이 일부러 고계지에게 사탕수수 맛이 단가고 물었고 옆에 사람들도 웃으면서 맛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때야 고계지는 자신이 사탕수수의 끝마디를 먹고 있음을 발견했고 왜 여러 사람들이 웃고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계지는 당황하지 않고 재치있게 말했습니다. 왜들 웃으시는 겁니까? 사탕수수는 끝마디부터 먹어야 제맛이라는 것을 모르셨군요. 이렇게 먹는 방법을 두고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 사람들은 이 말에 또 한 번 크게 웃었습니다. 네, 사서의 기사로 보면 그 후에도 고계지는 사탕수수를 먹을 때는 그 끝부분부터 먹었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본받았다고 합니다. 네, 고사성어 점입가경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고온 다습한 여름은 식인성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대중들은 여름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식중독 위험에 주의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굳건히 지키며 혀끝 우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량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 식품은 일단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면 독성이 매우 강한 쌀 효모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병원성이 매우 높고 중독 후 인체에 가해지는 손상은 종종 돌이킬 수 없으며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생물 식인성 질병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량피나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류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종교적인 상가를 선택하고 제품의 생산일자,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꼭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포장 량피는 당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실온 환경에서 오래 보관하지 말며 하루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량피, 쌀국수 등이 신맛, 끈적임, 이상한 냄새, 비정상적인 색상 등 변질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류하며 요행 심리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잘못된 방식으로 불린 건조 목이버섯도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어 봉크레크산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식용 목이버섯은 바로 담가 먹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상온에서 장기간 담그거나 밤새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담가 두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 환경에 두고 저온을 이용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네, 쌀 효소의 산독소 오염 외에도 일반 병원성 세균 오염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단 무침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는 요리로 여름철에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피단은 가공, 운송, 보관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기 쉽고 네, 보통 고온으로 가열하지 않기에 무칠 때 세균을 직접 섭취하기 쉽습니다. 감염 후 환자는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 증상을 자주 경험하고 심한 경우 탈소, 전해질 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피단을 먹기 전에 오븐에서 10분 정도 찌는 것이 가장 좋고 가능하면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등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근에 량피, 쌀국수, 불린 모기버섯 등 고위험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다면 봉크레크 산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하남성 문물고고연구원이 27일 밝힌 데 의하면 황하 중류 지역 근처에 유전자가 고도의 유전 연속성이 있고 6200년 전에 양소문화 선민까지 거슬러 오를 수 있다는 새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근처의 확산 모식과 유전 구도 변화에 새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복단대학, 하남성 문물고고연구원, 정주대학 등 여러 단위들이 함께 이 연구를 완성했고 관련 논문 성과는 6월 26일 국제학술지 국가과학평론연문판에 발표되었습니다. 1921년 하남 민지 양소촌에서 최초로 양소문명을 발견하고 명명했습니다. 양소문화는 약 7000년 전부터 5000년 전 사이에 존재한 우리나라에서 분포 범위가 가장 넓은 신석기시대 고고학 문화입니다. 하남 서부 양소문화 핵심구 군체의 유전자 데이터가 줄곧 적었으며 관련 군체가 수천 년 사이에 어떻게 유전되고 변화되며 확산되는지가 늘 학술계에서 주목받는 문제였습니다. 논문 공동 저자 중 한 명이며 법단대학 교수인 왕전초는 이번 연구에서 8개 유적지에 112개 고인류 유전자 데이터를 추출했으며 유전자에 대한 서열 분석과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왕전초 교수는 새로 측정한 고인류 유전자는 시간 범위가 6000년 전부터 100년 전까지이며 그중 하남 령보 효오 유적지 견본은 지금까지 발견된 황하 중류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양소문화 관련 유전자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남성 문물고고연구원 유홍도 부원장은 장기적인 고고학 연구는 황하 문명의 연속성 발전을 이미 입증했고 고대 유전자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에 따르면 지금부터 6200년 전 양소문화 선민의 유전자는 여전히 황하 중류 지역 근처의 주류 유전 성분이라고 하면서 이는 중화 문명의 뚜렷한 연속성, 통일성을 보여줬다고 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72부 무엇 때문에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유림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낙양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멜대에 메달을 가득 메고 무대에 오른 졸업생 근현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5: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72부 무엇 때문에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근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완비화하고 근로관계 협상 조율 기재를 보완하며 근로자 권익 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자주적인 창업 환경을 최적화하며 취업 및 창업 서비스의 경로를 부단히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는 취업의 새로운 경로를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인터넷 의료 등 분야에 플랫폼 취업 인원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 캐리어로 하거나 정보 제공자로 하여 취업을 실현한 근로자인데 플랫폼 기업과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민사 법률의 조정을 적용합니다. 둘째는 플랫폼에 위탁한 취업인데 플랫폼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관계 확립의 정형에 부합되는 근로자입니다. 셋째는 플랫폼에 의하여 취업하였지만 사업 능동성이 비교적 강하고 근무 과정은 플랫폼 기업의 관리를 받으나 근로관계 확립의 정형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의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는 번영 발전하고 바야흐로 증대하고 있으며 유형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이미 생산과 생활의 각 분야와 상중하 여러 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는 이미 2억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보장하며 소득 증대를 촉진시키는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고 빈곤 계층의 취업 압력을 효과적으로 경감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이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충격과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존엄한 정세에 직면하여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는 중요한 저수지 기능을 발휘하였고 규모적인 실업 위험을 방지하고 취업 정세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노동법, 노동계약법과 사회보장제도는 주요하게 전통 취업 방식에 비추어 설계하였기에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게 잘 적용될 수 없습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의 법적 신분과 플랫폼 기업, 사용자 및 제3자 외주 기업과의 법적 관계 및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과 규범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단위 관련형에 속하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본 양로와 기본 의료보험은 이들을 위하여 상응한 경로를 설립하였지만 도시종업원 보험을 선택한 경우 호적의 제한을 받고 개인이 더욱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농주민보험을 선택한 경우 호적지에 돌아가야 하는 한편 보장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고용 단위에서 원가를 낮추고 노동력 사용의 주체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화 노동력 사용 방식을 취하거나 혹은 노동력 사용을 제3자 기업에 외주하거나 혹은 가맹 등 방식으로 민사관계로 고용관계를 대체하거나 혹은 근로자를 유도하여 자영업자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관리가 무질서하고 보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8차 전국 종업원 대우 상황에 대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전국에는 43%에 달하는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들이 플랫폼 기업 혹은 제3자 외주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9%에 달하는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들이 로무 협의를 체결하였으며 기타 28%에 달하는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들은 그 어떤 형식의 계약이나 협의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장을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질 높고 충분한 취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 법규와 제도 체계를 서둘러 연구하고 제정하며 재반 사업에 대한 자원과 보호 정책 조치를 실시하고 보완하며 탄력적인 취업 형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여 적극적인 취업을 더욱 잘 촉진하여야 합니다. 관련 기업에서 탄력적인 취업 형태

0: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를 충분하게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도록 인도하며 업종 공약과 업종 기준을 보완하고 기업이 자율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노동력을 사용하고 자각적으로 응당 부담하여야 할 노동력 사용과 권익 보장 책임을 리행하도록 촉진하여야 합니다. 인적 자원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노동력 사용 방식에 대한 감독과 합법성 심사를 강화하며 일부러 감독 관리를 회피하고 책임을 도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돈 개혁하도록 독촉하여야 합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들이 취업 지역에서 기업 종업원 양로 보험에 참가하는 호적 규제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 보험료 납부 방식과 보험료 기수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적극성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사회보험 보조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 압력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산재 보장 시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보험 가입 등기, 산재 확인, 대우 지불과 정보 관리 등 사업을 절차 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탄력적인 취업 형태의 근로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 보장 권익을 수호하는 특별 행동을 실시해 각항 법률 법규와 정책 조치가 실제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워라 부모님.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변세의 군사보루 유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89번째는 변세의 군사보루 유림입니다. 사막의 고성 유림에는 고즈넉한 모호소 사막과 오뚝소사 있는 진북대, 광야에 묻힌 통만성, 수천인을 흘러오는 모종하를 비롯해 많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수안이 중국의 고대 역사 중 가장 눈부신 한 페이지를 펼쳤다고 하면 1년 사시절 북풍, 황사가 동반하는 사막의 고성 유림에서는 고대 중국 변세 역사 중 가장 비장한 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의 변방도시 유림은 섬수성 북부, 황토고원과 모소 사막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서남쪽에서 동북 방향으로 도시를 관통하는 고대 장성의 북쪽은 사막지대이고 남쪽에는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타봉산이 의지하고 서쪽으로 요괴수에 다르며 북쪽으로 하루 지역을 바라보는 유림은 중원 문화와 초원 문화가 융합된 유명한 사막의 도시입니다. 3000년 전 온나라 때 이곳에는 북방의 유목민족인 규방인들이 살았고 2500년 전 전국 시기에 처음으로 위나라에 속하게 되어 상구를 두고 경내에 장성을 축조했습니다. 위나라가 진나라에 합병된 후 기원전 214년 이곳에 군현을 두었으며 그 이듬해 진시 황제는 대장 몽염에게 3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에 주둔하게 하고 장남 부수를 강군으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몽염은 황사를 방지하고 군행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느릅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으며 그로부터 지명도 느릅나무 요자와 숲 림자를 따서 유림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을 축조한 후 전략적 위상이 더 높아진 유림은 의력대로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북방 부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곳에 유림 위를 두었는데 당시 유림은 장성 변방에서 9개의 중요한 군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후에 유림위는 수차에 걸쳐 종축되었는데 그중 1476년 유림성을 북쪽의 호수가까지 확장한 것과 1492년 유림성의 남쪽을 중축한 것, 1515년 유림성 남쪽에 관외성을 축조한 세 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현존하는 유림고성의 성곽은 장방형이며 성벽에 들려는 6483m에 달하고 동서남쪽에 4개의 성문을 두었습니다. 하단에 돌을 쌓고 외면에 벽돌을 붙인 성벽은 높고 견고합니다. 목조 건물인 성명루는 45m 높이의 3층 건물이며 예술은 팔짝 지붕에 황록색의 기와를 얹었습니다. 대들보와 기둥에는 그림과 조각이 즐비해 룡롱하면서도 우아합니다. 고성의 가옥이 일색으로 4번 형식으로 된 유림 고성은 미니 북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건축 양식의 고성은 중국에서도 북경에 보기 힘듭니다. 유림 고성의 건물이 북경의 건물을 모방한 것은 명나라 때 유림의 조둔군과 연관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림은 북경의 안전을 담보하는 병풍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건물 양식이 북경의 민가 양식을 따른 것은 물론이고 고성의 성벽도 명나라 황제의 오명으로 당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북경 성벽보다 더 높게 쌓았습니다. 유림 고성의 4번은 문루가 높이 솟고 모양도 서로 다릅니다. 청색의 벽돌로 건물의 외벽을 쌓고 가림벽에는 산수와 화초를 새겼으며 남쪽을 향한 본체와 동서양쪽의 결체는 정연하게 대조되어 우아함을 자랑합니다. 유림을 경유하는 구불구불한 만리장성은 700km 달합니다. 유림을 경유하는 장성이 축조된 진붕루는 만리장성 중 규모가 가장 큰 봉화대이자 장성요족에서 가장 웅장한 공사 중의 하나입니다. 진북대는 명나라 때인 1607년에 축조됐습니다. 험준한 산세를 따라 지어진 진북대는 모양이 탑을 방불케 하는데 30m 높이의 4층이며 우로 올라가면서 건물이 점점 좁아집니다. 과거 적정이 발견되면 장성의 수비병사는 즉시 이 봉화대에 불을 지폈고 봉화를 본 군사가 사면에서 달려와 장성을 거점으로 힘을 모아 북방 군사의 남침을 막았습니다. 북쪽으로 하투 지역과 연결되고 남쪽으로 진룡 산발을 바라보는 요림 고숭 일대에서는 력대로 많은 존역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년대 한무지가 이곳에서 흉노와 결전을 벌였고 당나라 곽자의와 송나라 양업, 병중엄, 삼괄 등 모두 요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1518년 명나라 모종제가 변방을 시찰하면서 3개월간 요림에 머물렀고 1644년 요림미지에서 태어난 리자성이 대순 정권을 세운 후 명장을 파견해 요림의 수비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오늘날도 미지에는 리자성 행궁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1934년 이곳에 현급 소비트 정군이 세워졌고 1935년 중국 홍군이 섬서 북부에 이른 후 이곳은 항일전쟁이 후방이 되어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을 크게 지원했습니다. 장성 주변에 위치한 요림은 사막의 중요한 변세 도시이자 섬서 북부의 행정과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이며 몽골족과 한족의 통상 도시이기도 합니다. 명나라 때인 1564년에 몽골족과 한족 간 통상을 개방하고 용마성을 축조한 이래 몽골족과 한족 상인들이 모여들어 용마성의 무역은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시장을 용마성에서 요림성으로 옮긴 후 많은 상인들이 요림에 정착해 1900년대의 중화민족 초반에 이곳의 가게는 180여 개에 달하고 요림은 섬서와 산서, 내몽골 등지에서 규모가 가장 큰 피혁의 무역지로 부상했습니다. 요관력사는 눈부신 문화를 잉태합니다. 이 변방의 땅에는 열정적인 무용인 양결춤과 격앙된 곡조의 노래 신천유, 천태만상의 수독 돌사자, 앙증맞고 수려한 전지를 비롯해 짙은 황토고원의 풍토와 순박한 생활을 보여주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리.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낙양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대지의 중심에는 역사가 유구한 도시 낙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낙양박물관은 이 오랜 땅에 박힌 눈부신 명주 마냥 낙양의 역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낙양박물관은 1958년에 성립되고 2011년에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외형은 마치 우뚝 솟은 정처럼 고대 도읍인 낙양의 중요한 지위를 보여줬고 정문화에 대한 낙양인들의 숭배를 보여줬습니다. 낙양박물관에 들어서면 각이한 역사 시기의 특색과 풍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내에 수장한 문물은 2만

0: 9점에 달하는 가운데 소중 문물로 선정된 것은 5428점에 달합니다. 기본 진리를 하락 문명은 시간을 맥락으로 선사 시기, 하상주 시기, 한위 시기, 수당 시기, 5대 북송 시기 등 5개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선사 인류들이 사용하는 누추한 석기를 통해 선민들이 하락대지에서 생존하는 고달픔을 느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가장 이른 하상주 시기의 청동기를 통해 문명 중심이었던 락양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위 시기 락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고 불교가 류행되었습니다. 박물관의 북위 흑불면상은 락양 영령사탑 유적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비록 파손되었지만 입술의 선은 여전히 뚜렷하고 옹골져 한옥에 그려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는 고대 장인들의 뛰어난 기예를 보여줬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불면상의 미소에는 온화하고 친절한 느낌도 깃들어 있어 북위시기 민족 대융합과 불교가 점차 현지화되는 생동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수당시기 락양은 재차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삼체가 바로 이 시기의 걸작입니다. 락양 박물관의 당삼체 흑유말은 박물관의 진귀한 보물입니다. 그 유약은 까만색을 위주로 하고 안면, 갈기, 등, 꼬리, 네 발꿈만 흰색으로 고대 문헌에 기재한 룡의 후손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삼체의 출현은 당나라 시기 뛰어난 도자기 공예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락양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사회생활과 개방되고 다원화적인 문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채로운 문물 전시 외에 락양 박물관은 역사극, 극본 방탈출 게임, 코스플레이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로써 락양의 역사 문화와 현대 오락을 결부시켜 관중들로 하여금 락양의 풍채를 더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이 밖에 락양 박물관은 또 문물을 모델로 설계한 문구, 장신구 등 각종 문화 창의 제품을 내와 락양의 문화 기억을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락양 박물관은 문물을 수장하고 전시하는 기구일 뿐만 아니라 락양 특색과 풍속에 대한 농축과 전승이기도 합니다. 락양 박물관은 독특하고 풍부한 문물 자원에 의거해 세인들에게 천년 도읍인 락양의 역사 문화의 두터운 바탕과 독보적이고 무궁무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락양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려라 흰 누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멜대에 메달을 가득 메고 졸업식 무대에 오른 졸업생 근염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최근 서안교통공정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 근염유가 멜대로 70여 회 마라톤 경기 메달을 메고 졸업식에 참가해 화제로 되었습니다. 이 메달들은 그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뛰어낸 성적들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타인들과 함께 희열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염유, 사천 연안 락천 사람, 올해 24세입니다. 2024년 그는 조문대학에서 일반 편입 시험을 통해 서안교통공정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021년 근염유는 한창 고중 3학년 학생이었고 학업 압력이 아주 컸습니다. 선생님의 권유하에 그는 마라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후 매일 즐겁게 지냈고 압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해 근염유는 서안 마라톤 경기에서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2년 후 조문대학에서 공부하던 그는 학교 운동회에서 30여 년간 유지한 1500m와 5000m 학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변의 선생님들과 동문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기록을 깰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근염유는 섬서성 제42회 대학생 운동회 5000m 경기에서 1등을 따냈습니다. 근염유는 매일 15km 좌우 훈련하고 매달 평균 350에서 400km를 달리며 주말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경기에 참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갓 접했을 때 도발에 물집이 생기고 걷지 못할 정도로 견골이 아파났습니다. 근염유는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으나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와 경기 준비 과정에서 근염유는 병목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염유는 특별히 고원지대에 가서 훈련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제고했습니다. 성급 운동회에서 우승을 따내기 위해 그는 연 3년 동안 집에 가서 소를 쉬지 않았습니다. 마라톤을 달려본 사람들만 30km 넘은 후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기능이 떨어지며 온몸이 불편해서 의지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오려움을 봉착할 때마다 저는 40km도 견제할 수 있는데 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안교통공정대학에는 2년간 근염유는 70여 차례 마라톤에 참가해 7,835km를 달렸습니다. 멜대 건 70여 매 메달이 바로 그가 2년 동안 거둔 경기 성과입니다. 대학 생애에 특별한 총화를 하기 위해 근염유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문으로부터 깃대를 빌려 메달을 차례로 걸었습니다. 메달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2년간 분투한 노력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근염유는 이 중요한 장면을 SNS에 올렸습니다. 70여 회 메달 중에서 한 해는 2024년 11월 섬서송 제43회 대학생 육상 운동회에서 그가 33분 06초 00의 성적으로 10,000m 경기 우승을 따내 34분 14초 44의 기록을 탑한 것입니다. 근염유는 이 메달의 의의가 매우 깊다고 말했습니다. 멜대우의 70여 회 메달 외에 근염유의 가슴 앞에는 40여 개 순위패도 걸려 있었습니다. 근염유의 속에 의하면 마라톤 경기는 일반적으로 순위 메달과 완주 메달 두 가지가 있는데 참가자가 규정 시간 내에 규정 거리를 다 달리기만 하면 완주 메달을 받을 수 있고 앞 8위 선수만 순위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 격리는 앞 3순위에게만 순위 메달을 발급합니다. 근여미가 메달 멜대를 메고 무대에 오른 것을 본 사생들은 놀라움을 머금고 그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근여미는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학위 증서를 발급한 후 더 노력하라고 다독였다고 말했습니다. 근여미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섬소송 제18기 운동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는 학교를 정식 떠나기 전 대학 생활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근여미는 계속하여 달리기를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졸업 후 근여미는 신강으로 가 서부계획 자원봉사에 투신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록상 트랙에서 서부 건설까지 트랙은 달라졌지만 끈기와 집착은 종래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노력을 통해 견제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첫눈의 약속.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약물학자 이시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이시진의 자는 동벼 혹은 빈호산인 약초의 생산지로 유명한 기주 출신이다. 기주는 약초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시진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어려서부터 자연계에 각별한 흥취를 갖고 있었던 이시진은 늘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집에 돌아와 와서는 아버지와 함께 종약을 정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으므로 이시진의 아버지는 그가 공부해서 벼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1531년 14살 나던 해 이시진은 과거 시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세 차례나 거인 시험에서 실패하자 그는 가업을 계승해 의학에 전념하면서 빈민 치료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는 늘 오부, 사냥꾼, 나무꾼, 농민 및 약초 재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민간요법을 조사하고 대량 수집하여 자세히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각종 약물의 형태와 그 효능에 대해 깊이 파악했다. 1551년에 이시진은 이미 명의로 되었다. 한 번은 초나라의 왕자가 급병에 걸렸는데 이시진의 치료를 받고 아주 빨리 완치됐다. 이 일도 초왕은 기뻐하면서 이시진을 태이원으로 추대했다. 당시 황제는 도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컸다. 황제는 장생불로 하기를 원했고 태이원의 의원들도 황제의 미신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공명 이력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시진은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관청에서는 세상 사람을 구하고 백성을 도와주는 뜻을 이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1년 만에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각지로 돌아다니며 약물 채집과 민간 처방, 요법 등을 조사하면서 의술과 저술에 전념했다. 의술에 종사하면서 이시진은 선인들이 내놓은 약전인 본초가 완벽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본초에는 일부가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는 약효가 틀리게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미신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심지어 어떤 것은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이 관계되는 대사인 것만큼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시진은 새로운 약전을 집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 1522년 35살의 이시진은 본초 강목을 집필하는 데 모든 정력을 몰붓기 시작했다. 새 약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시진은 800여 사람들의 의학 저작과 기타 고대 서적을 읽었다. 그는 자기가 평소 수집한 자료의 결과에서 자기가 집필한 약전에 대해서 세 차례 중대한 추정을 가하였다. 집필 과정에 그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 모두가 교정, 그림 그리기에 동원됐다. 장장 30년간의 노력 끝에 1578년 이르러 이시진은 드디어 부르의 거자 본초 강목을 완성했다. 본초 강목은 190여만 자에 달하는데 총 50권으로 수록된 약품 수는 1892종, 처방은 11,000개에 달한다. 그와 동시에 1만여폭의 사파로 각종 약물의 복잡한 형태를 형상적으로 표현해 사람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본초 강목의 성과는 다방면적이다. 우선 이미 수집 기재된 약물을 새롭게 분류했다. 예를 들면은 식물, 동물류 약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류했다. 유럽의 식물 분류학자들은 1741년에 와서야 그와 유사한 분류법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이시진에 비해서 약 200년 지난 뒤였다. 본초 강목은 선인들의 잘못된 점과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 발견한 약물과 약물의 기능에 대해서도 보충해 넣었다. 둘째로 이시진은 의소중의 미신책체와 황당무계한 설법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시진이 창원한 시대는 도가가 성행하고 련단술을 성행했고 의학 분야에서는 미신 사상이 판을 치던 시대였다. 이시진은 소박한 유물주의 관점으로 과학이 위배되는 그릇된 설법을 비판 반박했다. 이시진은 필생의 정력으로 수천 년 동안의 중국 민중의 약사용 경험을 총화하고 의학고작, 본초 강목을 집필해 중국 고대 의학학을 최고봉위로 끌어올렸다. 또한 이로 인하여 그는 중국 고대의 가장 위대한 약물학자로 됐다. 후에 본초 강목은 일본에서 번역 출간돼 널리 보급됐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돼 동서양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으며 17세기부터 요전되고 시작한 본초 강목은 근대 약물 연구학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되었다.
0: 네, 끝곡으로 어머니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땀땀마 지먹이 흐르고 화리진에 들고 오니 흐르거질째만 하이라 한월진 둘러뱉은 멸난 후쩐 우르이요 박다들인 연쇄긋 우든들은 먹글래 땀땀마리 무둘 휘두르 성지 연쇄 성스바 어롤자와들 허루이슛 어롤자와지르었던 글래 우너는 화리진에 들군이 잡잡아들자 허이름은 없나들 들군이 내려보지 연쇄는 없나들 거렸던 가지를 더불은 석도도 글제나 원흥나리 딱 봐서 하른기 틴 덤득 얼씬릉 인지상

쉐긴 바이 누 턴간 우징클레 유은왕 주스양 이은이왕 주상텐 똘레루 똘레수 구스테 비치킨세드 부흔 따라무르런 음노들 틀고 나후에 무르그제 한왈신 여시기 닥주 오브리미 허저우리 탄왈시제 들슬 타네젤리기 닥나 시러 담간드사 시에지가 율러그만 비시건 더셔 어르나 뎌 윤쇼긴 젤락 옐트네 예서 부허니 느그느그 베람틀은 오얏 부허너기 비투 들으근 데라와 역시르 과신덤 사이버 성들 뽀 두루분 우디긴 덩을 셋틀라 넘은 사이버 정 어딘가지를 입다른 보지 지르기 벌벌 볼가 악스네 들어가 여름이기 들고 두루분 우든 내근 덕달박인 와나가지 한왈신이 덕달박이 이스거지 왈신이 연쇄 풍진의 자랄락 은우뜨르은 작가스 이름맨 우시여드니 엘드니 암은 우시기 늑늑거 암나 이운왕 주스양 이니여왕 주상텐 연쇄 진이연 타이스 따라 물어는 암은 우시기 나왔 으뜨거 엘드니 벌 흐르신 시트거버 수지한마이 하가 늦은 내절락 너울도 집어넣어 따라 물어 틀고 니긴 시없이금만의 절락 보슨 덜라 으진 절락아 따라 물어 우셔든 니긴 너그너그 틀고 니긴 시없이지 하가 늦은 내그 절락 열뜨니 시트고 봤은 예술을 얼루 뜨르벌 왈신 보검팀 갓지로 와르벌강 가라가스니 위운왕주 스양아 은왈스 디벌브 센후문이기 대로지 깰 다트브르 질질 독슨 작단 한왈스 타사하르 대로올나 야물후니기 문너 은갓지로 대로올은 매흠머인누이스 으르떠와조리인누이여 지수닝들 아시가비야 히슨 양칭궁 오부근 은왈신 세디모 틀어 오부근이 도왔제 유은왈스디 야물허무니 기왕솔가 아벌쥐 태배 흠머흰 위스디 양칭궁 오글나 또알렌수기 은갓지로 왕솔가 아바수 쥐티 양칭궁 태주부터 또알렌수기 은갓지로 유은왕가로 대롤지 은우들은 작가 되시 한왈스 독특슨 작단 알브게리 타사나 왈틴 해자리 벌벌 흐르쩌 비치기 털다리든 비치 루훈 박감타르 문나 해자라 히주 한달 룽이산 허일가지리 벌벌 올스타간 얼굴 잡나 은무뚜 대라 샴비 왈스디 일찍이 자르지 샴비 왕이 은갓지르 도와듯 한왈러스 때문에 왔다 놓들 조자한 느낀 흘릴림 바토 그러기 틀에 갓지르 덕터바 자 틀어 웃들이 있죠 해시 왈시기 덕터지 한왈러스 은너헐 역바이르 대가 떨란덜로 두치쓴 헌기 헤름이 사이버 정든 이허거를 들거지 오시엿니 다르지 운음바 이르벌지 우르근이 허헤름이 이두시 선능 댄능지 얼군이 허얼뜸든데 으드가루들 제라갓 니근 우드러 왈시 니슬 으르극 작은 돌지 털위스도 왈시 왼쇼 펑지 턱달바기 턱실지 턱턱인 이띠벌 토스토스다 대로라 어우린 니슬 창안 어타베나

신딩 호수 손에 아르던 네 가자 샤오쥬엔 허윤다 하자라라 하또지고 진딩 호긴 가지로 호르지르고서 벗어 와치르비시 다양궁주 진양궁주가 아소나 알튼나서 타이스 아무르근베니 안에 흘직스 와치르근 지르고 좁제 야마라가 한테는 졸나 그러위스다 첨버우 천안의 후 진수 아르비스 나스데 얼레던 온글 좀 봤 나득 세나르베나 마 미니 언능 조락슨 조락이 발발라 하느진 와트코 타이면던 후지스 샤타와 야붕제나 타이면엔 우든든 울고 발친 드르니 우거 발올므나 하느진의 더딘 타이면의 소미 우든던 트르조락이 울고 자군이 트르도 아트코야 어쩜 덕도 덕슨 우드러운 발발 호지시 샤타하르 문에 타이미하긴 없나 허르지르지 우든들 허르지러 우저 등클에 너근 조락 배는 유네 조락 야물 혼으로 적슴 누타나간 세헨 우지바 쿠아라분 쥐린 조락아 울테낙지 은 조락에게 어버틀 잡았 호지선 샤타즈바랏 더딘 타이만던 멀읍스를랑 귀처가 다가니 지나 니근틀란 으르그지르바 하튼다간 으르그지르스네 수울을 은조르기기 얼른세디 초글을 아서나 야무르와한테 조르금에 흐머흰 위소다 진수긴 보이 은조르기 볼로 비묻네 그제 야무르와한테 임 아 은 더티에 달리 은늑 조르금 볼로 한이진 땐 멀다 한탈 로훈에 가지르 볼로 코닉지하 우저 등글에 오늘은 땐 멀지 아르저르지 은늑은 아 은늑은 볼로 한 헛노스 가라 땐디없어 허른돌올 덤다 얼트네 하튼 볼올 제르글릉이 으틀흑슨 볼고 아 은늑은 주은 얼트네 하튼아스 볼로 타이스 문들었 타이스 볼로 저블릉 우찌 하르저르지 우증글에 쪼었슨 바 오르 하일라 흘슨 티가 늑을 애틀 아하 지하 어디 모르그니 테르위스 친수 답신 속도 등진드것 애틀나 아랍 너네 니스틴 와치니 알틀로네 브르바치 알힌디엔다 머슨 볼버 므트웨 와치리 비흐 막다 알튼도린 도트르 볼블 어드런테 와치르 비나 아바틀 후흐든 후기 성숙 볼부 아가전 왈틴 이흐든 홍호다 헤르슬 볼지 Үрдін осыр тайсыгида жинмин хүүдан хатгылгі Өнін нүйжін үршал үүді нөхтөрін толмалла Өн өшшін хэвэнда мини хэлхөр арвалада Арвудигі мүнна бэчан үчіг болбо Домда ордын нүйгі үчін өсөм бэча бас Мини өн жарсан жарахтэй эдлахн имы Бага хуху чиншу нэган хэсни гэй самсадо. Богдэжин нэн үдэшта хэ